한국 소년소녀 합창단의 목소리로 윤석중 작사, 이수인 작곡 앞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이 세계인의 날이다. 이게 2007년에 제정된 날이랍니다. 우리 국민들과 외국인들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 해서 만들어진 기념일인데요. 서로의 문화 전통을 존중하자, 더불어 살자. 근데 이게 만들어진 2007년에는 요즘처럼 이렇게 정말 대한민국에 세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정말 뭐 접두사로 K가 안 붙은 게 없잖아요.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기대는 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정말 몰랐던 것 같습니다. 세계인의 날 가정음악으로 오셨어요.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샵 9310으로 보내주세요. 콩 KBS 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에서 제공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 만인이어 서로 포옹하라, 로베르트 슈톨츠가 지휘하는 베를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로베르트 슈톨츠가 지휘하는 베를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요한 슈트라우스 2세 만인이여 서로 포옹하라 들으셨습니다. 6207 쓰는 분 얼마 전에 사연 소개는 했는데요. 요즘 동생분과 같은 취미 수영을 하게 되셔서 서로 이야기거리도 많이 늘었다는 6207 쓰는 분이 수영에 어울릴 만한 노래 좀 청해달라고 그랬더니 9054 쓰는 분이 수영에는 발레곡 아닌가요? 하셔서 준비했습니다. 발레음악 해적 중에서 빠드드의 2인무를 준비했는데요. 발레음악 해적은 원래 아돌프 아당의 곡입니다. 그런데 1899년 마리우스 뿌티파가 발레 해적 안무를 다시 맡게 되면서 리카르도 드리고라는 작곡가에게 음악을 의뢰했어요. 발레 음악을. 그래서 이 빠드드의 부분은 드리고 작곡으로 삽입이 됐습니다. 오늘 리카르도 드리고의 빠드드 발레 음악 해적 가운데 빠드드를 듣겠습니다. 리차드 본인이 지휘하는 잉글리시 콘서트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리카르도 드리고의 발레음악 해적 가운데 빠드되 2인무 리차드 보니니 지휘하는 잉글리시 콘서트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수영하기에 또 제격인 계절인데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 사베리오 메르카단테 플루트 협주곡 2번 2단조 중에서 사막작 론도 루소 이레나 그라프나워의 플루트 네벨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더 필즈의 연주입니다.

사베리오 메르카다한테 플루트 협주곡 2번 2단조 중에서 3악장 론도 루소, 이레나 그라프나와의 플루트,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듣고 계십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음악과 다른 예술, 음악과 사물처럼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음악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시간, 음악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는요, 제가 발음을 좀 조심스럽게 잘 해야 될 그런 단어입니다. 음악 그리고 콘서트입니다.

1973년 영국 바스에서 바흐 국제 음악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바흐를 중심으로 바로크와 르네상스 음악을 주로 선보이는 이 축제에서 이제 막 창단한 한 연주단체가 무대에 올랐는데요. 고음악 전문가 앤드류 페럿이 현대음악 작곡가 마이클 티펫과 함께 구상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아 만든 합창단과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 단체는 다성음악을 연주하면서 단 한 사람의 연주자가 하나의 성부를 맡는 옛날 그대로의 방식을 재현하면서 눈길을 끌었고요. 악기 편성도 과거의 규모를 그대로 따라서 소규모로 구성하면서 음악의 본질에 진지하게 접근했습니다. 이들은 15세기에 활동한 영국 음악의 거장 존 타베너의 뜻을 계승하겠다는 취지로 연주단체 명칭도 타베너라는 이름을 사용했어요. 또 옛 음악의 가장 이상적인 스타일을 추구하겠다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콘서트라는 단어가 아니라 15세기 음악계에서 널리 쓰였던 생소한 단어를 내세웠습니다. 타베너라는 이름 뒤에 붙은 이 단어 콘서트였습니다. 1973년에 데뷔한 타베너 콘서트. 50년이 지난 지금도 고음악 연주단체로 꾸준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타베너 콘서트라는 명칭 안에는 타베너 콰이어라는 합창단과 타베너 플레이어스라는 관현악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연주단체 이름에 사용된 콘서트라는 단어는 지금의 콘서트와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르네상스 시대 영국에서 유행한 콘서트는 여러 대의 악기로 연주하는 기악 합주곡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콘서트는 어떤 악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로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한 가지 종류의 악기로만 연주하는 음악을 홀 콘서트라고 했고 다른 종류의 악기로 여러 대 사용하는 음악은 브로큰 콘서트라고 불렀어요. 예를 들어 테너 비올, 베이스 비올 등 음역은 달라도 같은 비올족의 악기로만 구성된 음악은 홀 콘서트였고요. 비올과 류트, 리코더 등이 섞여있는 음악은 브로큰 콘서트로 불렀죠. 이처럼 콘서트는 르네상스 시대 음악을 대변하는 용어였기 때문에 많은 고음악 연주단체들이 단체 명칭에 콘서트라는 단어를 종종 붙이곤 하는데요. 타베너 콘서트 외에도 구스타프 레오나르트가 창단한 레오나르드 콘서트나 1998년 4명의 고음악 남성 성악가들이 만든 오를란도 콘서트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시간, 오늘의 연결고리 음악 그리고 콘서트였습니다. 지오반니 레그렌지의 삼성부 교회 소나타 라 베빌라쿠아 작품 8의 8 듣겠습니다. 앤드류 페럿이 지휘하는 타베너 콘서트의 연주입니다.

앤드류 페럿이 지휘하는 타베나 콘서트의 연주로 지오반니 레그렌지의 삼성부 교회 소나타 라 베빌라쿠아 작품 8의 8 전해드렸습니다. 베빌라쿠아는 이탈리아의 귀족 가문 이름입니다. 이 소나타가 베빌라쿠아 가문에 헌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음악 그리고는 콘서트 라는 단어와 함께 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영국에서 유행한 콘서트 여러 대의 악기로 연주하는 기악 합주곡을 뜻한다. 그래서 이제 르네상스 시대의 그 고음악을 다시 재현하고 그 음악 정신에 맞추어서 연주하는 단체들이 이 콘서트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 음악 그리고에서 조금 생소한 단어 개념인 콘서트를 주목해봤습니다. 김동훈님, 봄날 반려견과 함께 전북대학교 캠퍼스를 산책합니다 하시면서 83세 남자가 캠퍼스에서 젊음을 느끼고 있네요 하셨어요. 그러셨군요.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청한다고 하셔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G장조 중에서 오늘 프렐루드와 알르망드 모리스 장두롱의 첼로 연주로 함께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모르스 장두롱의 연주를 저는 들은 것 같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G장조 중에서 프렐루드와 알레망드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네포문 훈벨의 피아노 협주곡 A단조 작품 85 중에서 3악장 론도 알레그로 모데라토 스티븐 허프의 피아노 브리든 톰슨이 지휘하는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요한 네포묵 훗메렐의 피아노 협주곡 A단조 작품 85 중에서 3악장이었습니다. 론도 알레그로 모데라토, 스티븐 허프의 피아노, 브리든 톰슨이 지휘하는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듣고 계십니다.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오블리비옹이었습니다. 밀로시 카라다글리체의 기타, 크리스토프 이스라엘이 지휘하는 유럽 필름 필하모닉 스튜디오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 곡은

6885 쓰는 분께서 수호천사가 나쁜 기억은 다 지워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청하신 망각이었고요. 앞서 들으신 곡 미키스 테오도라키스의 기차는 8시에 떠나네, 아그네스 발차의 음성으로 들으셨는데, 3500 쓰는 분, 0270 쓰는 분께서 이 곡을 동시에 청하셨습니다. 3500 쓰는 분은 택시 운전 쉬면서 집에서 들으니 정말 좋다고, 그리고 날씨가 부르는 음악이라고 0270 쓰는 분께서 같은 곡을 청하셨습니다. 샵 9310으로 이렇게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는 분들께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 커피에서 지원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드리고 있는데요. 3500-0270-6885 쓰는 분께 커피 한 잔씩 보내겠습니다. 6441 쓰는 분, 얼마 전에 저의 어떤 진행? 목소리? 이런 것을 두고 티격태격 친구분과 하셨다는 6441 쓰는 분께서 청하셨던 곡입니다. 슈베르트 피아노 3중주 E플랫 장조 도시번호 929 중에서 2악장 안단테 콘 모토, 라르스 포그테 피아노, 크리스티안 테츨라프의 바이올린, 타냐 테츨라프의 첼로입니다.

슈베르트 피아노 3중주 E 플랫 장조 도이치번호 929 중에서 2악장 안단테 콘 모토였습니다. 라르스 포그테 피아노, 크리스티안 테츨라프의 바이올린, 타니아 테츨라프의 첼로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듣고 계십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음악에서 에스프레시보는 감정을 풍부하게 표정을 담아 연주하라는 뜻의 용어입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에 담긴 마음을 함께 나누고 그 음악에 대한 짧은 이야기도 들어보는 시간, 수요일의 에스프레시보 지금 시작합니다.

0740 쓰시는 분께서 라일락 활짝 핀 꽃나무와 민들레가 가득한 사진을 보내주시면서 안녕하세요. 여기는 메화리 외딴 집입니다. 마당가에 작고 앙증맞은 미스킴 라일락이 폈어요. 라일락 달콤한 향기를 여러분들 코끝에 불어드립니다. 어때요? 달콤하죠? 꽃기운 받아 기운들 내세요 하시면서 백조의 호수를 청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멋진 사진과 그 마음. 백조의 호수, 잠자는 숲속의 미녀, 호두까기 인형과 함께 차이콥스키 3대 발레 중 하나로 꼽히는 작품입니다. 백조의 호수는 악마의 저주에 걸려 낮에는 백조가 된 공주, 또 그녀를 사랑하게 된 왕자의 애틋한 운명을 그린 작품이에요. 훗날 차이콥스키는 백조의 호수 발레 음악 가운데 주요 장면들을 골라서 6개 악곡으로 구성된 연주회용 모음곡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백조의 호수 모음곡 중에서 첫 번째 곡 정경과 두 번째 곡 왈츠입니다. 흥미로운 건요, 실제 발레 공연에서는 이 두 곡의 순서가 반대로 등장합니다. 1막 왕제의 성현식을 축하하는 무도회 장면에서 두 번째 곡인 왈츠가 먼저 화려하게 울려 퍼지고, 이후 2막에서 숲속을 거닐던 왕자가 호숫가에 있는 백조를 마주하게 되는데, 이때 흐르는 음악이 바로 오늘 처음 들으실 정경이에요. 특히 정경에서 울려 퍼지는 유명한 오보의 선율, 백조를 상징하는 테마 선율인데요. 백조로 변하는 저주에 걸린 공주의 슬픈 운명과 몽환적인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곡 함께 하시죠.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 모음곡 중에서 첫 번째 곡 정경, 두 번째 곡 왈츠, 제임스 레바인이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수요일에 에스프레시보 코너에 사연 보내시고 싶으신 분들 문자로 글머리 에스프레시보 달아서 신청곡과 함께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샵 9310으로요. 사연 게시판에 보내주실 분들 본문에 꼭 전화번호도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커피를 보내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이디야 커피 쿠폰 넉넉하게 넉장 선물로 드립니다. 수요일에 에스프레시보 계속 이어갑니다.

8380 쓰시는 분이 지난 어버이날에 보내주셨습니다. 신윤주 아나운서 좋은 날들입니다. 엊그제 5월을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두 번째 금요일이네요. 어버이날이라고 멀리 있는데도 잊지 않고 전화해준 아들 내외 목소리와 파란 하늘, 커피 한 잔이 새삼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아직 인생 6학년도 안 됐는데 이런 감성, 나이 들어감일까요? 헨델의 파사칼리아 듣고 싶은데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매일 비슷하게 흘러가는 하루 속에서도 감사와 행복이 겹겹이 쌓여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신청하신 파사칼리아도 이런 우리 일상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17세기 에스파냐 춤곡에서 유래된 파사칼리아. 바로크 시대에 느리고 장중한 성격의 기악곡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파사칼리아는 짧은 베이스 선율이나 화성 진행이 계속 반복되고 그 위로 선율과 리듬이 조금씩 조금씩 쌓여가며 변주되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음악이 흐를수록 밀도가 높아지고 긴장감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북스테 후데, 바흐 같은 바로크 시대 작곡가들이 특히 즐겨 쓴 장르이기도 합니다. 헨델 역시 합시코드 모음곡 7번 중에서 여섯 번째 곡으로 파사칼리아를 남겼죠. 훗날 노르웨이의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 요한 할브르센은 이 선율을 가지고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작품을 작곡했습니다. 원래 건반악기를 위한 음악이었던 헨델의 파사칼리아는 할보르센의 손을 거치면서 두 현악기가 선율을 주고받는 화려한 변주곡으로 다시 태어나죠. 바로크 시대 단정한 선율에 낭만주의 색채가 더해져서 한층 극적으로 펼쳐지는 이 곡 함께 듣겠습니다.

요한 할보르센 편곡의 핸델 파사칼리아, 이차학 펄만의 바이올린, 핑크스 주커만의 비올라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수요일의 에스프레시보 오늘의 마지막 곡 만나볼까요?

8643 쓰시는 분.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 곁엔 늘 소리 없는 천사가 어슬렁거린답니다. 그 천사가 제 어깨에 내려앉았던 어느 늦은 밤, 하이든 피아노 소나타 23번의 아다지오 악장을 마르크 앙드레 아물랭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오래 숨겨둔 조용히 빛나는 곡이에요. 오늘 그 천사와 손잡고 애청자분들과 함께 다시 불러내보고 싶은 신청곡입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1773년 하이든은 건반 소나타 23번 F장조를 작곡했어요. 오늘날에는 피아노로 연주되는데 당시에는 합시코드나 포르테 피아노로 연주되던 작품입니다. 이 무렵 하이든은 에스테르하지 가문의 악장, 즉 카펠 마에스토로 일하면서 궁정의 음악을 책임지고 있었죠. 당시 고용주였던 니콜라우스 1세 우작은 예술을 향한 열정이 대단한 후원자였는데 하이든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소나타 23번을 포함해 6곡의 건반 소나타를 니콜라우스 후작에게 헌정했습니다. 이 소나타는 총 3개 악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밝고 경쾌한 이 악장, 고요하고 느린 이 악장, 다시 생기 있게 마무리되는 3악장으로 이어집니다. 밝은 F장조로 시작하고 끝나는 이 소나타에서 가운데 놓인 이 악장만은 F단조로 흐릅니다. 부드럽게 흔들리는 느린 8분의 6박자 리듬 위로 노래하듯 길고 아름다운 선율이 펼쳐지죠. 8643 쓰는 분 참 아름다운 표현을 해주셨어요. 소리 없는 천사가 어깨에 내려앉았던 밤에 떠올랐던 하이든의 아다지오 오늘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마르크 앙드레 아물랭의 피아노 연주로 요셉 하이든 피아노 소나타 23번 F장조 호보켄 작품 번호 16-23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전해드렸습니다. 2악장은 F단조로 흐르고 아련해서 정말 위로하는 것 같은 천사가 내려앉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수요일의 에스프레시보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그 곡에 대한 작은 이야기들 함께 나눴습니다. 베토벤 피아노 트리오 E 플랫장조 작품 번호 없는 작품 39 알레그레토 트리오 방더러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트리오 방더러의 연주로 베토벤 피아노 트리오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없는 작품 39 알레그레토 전해드렸습니다. 가정음악 지금까지 작가 정주은이 가연, 프로듀서 박정현, 전 신윤주였습니다. 오늘도 일상이 음악이 되는 하루 보내세요.

0: 대한민국 클래식의 미래 KBS와 한국전력의 문화예술 파트너십 제33회 KBS 한전음악 콩쿠르가 오는 6월 개최됩니다. 피아노, 현악, 관악, 성악 4개 부문에 걸쳐 펼쳐지는 이번 경연은 만 35세 이하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수상자에겐 최고 1,000만 원의 상금과 KBS 교향악단 협연, 국내외 마스터 클래스 등 특전이 주어집니다. 참가 신청 접수는 5월 11일부터 6월 5일까지이며 참가 요강 및 접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S 한전음악 콩쿠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33회 KBS 한전음악 콩쿠르 꿈과 패기가 가득한 젊은 음악인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이 행사는 한전 KPS, 한전 KDN, 한전 기술이 함께합니다.
1: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1956년 작곡가 윤희상은 마흔을 앞둔 나이에 유럽으로 유학을 떠났지요. 그는 고국에 남아있는 아내에게 꾸준히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 편지들 속에는 유학생활의 풍경과 음악 이야기, 그리고 가족을 향한 그리움과 고마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함께 살아갈 날을 꿈꾸며 윤희상은 편지에 이렇게 적었지요. 우리 예전같이 손잡고 산보해요. 저녁 노을이 붉게 타면 우리는 소년 소녀들처럼 노래 불러요. 이 그래서처럼 행복이라는 것은 함께 걷고 함께 노래할 사람이 있다는 사실 속에 깃들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을 담은 음악과 함께 따뜻한 시간 나눌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조지훈 씨, 윤희상 곡, 고풍의상.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소프라노 박혜상의 노래, 박형진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오전 시간 보내고 있으신가요? 소프라노 박혜상 씨는 바로 내일 있을 KBS 음악실 초대석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만 초대석을 수요일이 아닌 내일, 목요일 여러분과 함께할 예정이에요. 아, 어제 그제 월요일과 화요일에 이어서 내일까지 이번 주 KBS 음악실이 보이는 라디오가 많습니다. 아, 오늘은 콩 스튜디오 아니고 일반 스튜디오에서 보이지 않는 스튜디오에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5월 20일 수요일 KBS 음악실 문을 열었습니다. 인터넷 콩, 모바일 콩 무료이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문자 이용료가 있습니다. 음악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 글 남겨주시는 건 무료입니다. 그라나도스의 비아네스카, 기타 콰르텟 보티첼리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그라나도스의 비아네스카, 기타 콰르텟 보티첼리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제 지휘의 전설 코너 준비하겠습니다. 5월 20일 수요일 KBS 음악실 듣고 계십니다.

0: 역사는 곧 사람의 이야기라는 말이 있죠. 한국 클래식의 역사를 읽어온 우리의 음악가들을 만나보는 시간, 한국 클래식 인명사전. 이번 달에는 한국 클래식의 전설적인 지휘자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지휘의 전설, 오늘은 성시연 편입니다. 여자경, 김은선, 진솔. 국내외를 오가며 활약 중인 우리나라 지휘자 중에는 이제 여성도 많이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들 중 처음으로 이름을 알린 선구자, 지휘자 성시연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1: 독일의 유명한 작곡하신 지휘자 중에 프로트뱅글러라는 네. 그분이 전쟁 후에 베를린 필과 런던 투어를 하는 브람스 심포니 4번을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많은 감명을 받아서 그분이 손을 흔드는 거가 정말 90명이 되는 단원들의 혼을 그냥 끄집어내서 정말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걸 보고 아 저런 거는 나도 한번 겪어보고 싶고 해보고 싶고 좀 정말 이런 게 뭔지 한번 손에 쥐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정말 진지하게 지휘를 해볼 결심을 했습니다.

오케스트라의 리허설은 단순한 연습이 아닙니다. 수십, 수백 명의 단원들이 하나의 곡 해석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죠. 그 안에서는 각자의 음악적 비전과 자존심이 팽팽하게 맞부딪히곤 합니다. 특히 신출내기 지휘자와 노련한 베테랑 악단이 만났을 때 그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는데요. 2006년 게르그 솔티 지휘 콩쿨 현장에서 느꼈던 팽팽한 힘겨루기는 아직도 성시연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리허설까지 평가의 대상이 되는 그 자리에서 유일한 학생 참가자였던 그는 극도의 긴장 속에 순간적으로 박자 지시를 놓쳤다고 하죠. 앙상블이 흐트러졌고 곧 단원 몇 명이 놀리듯 웃었습니다.

성시현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동양인 여자가 지휘한다고 무시하는 것이냐고 오히려 단호하게 맞섰지요. 그리고 그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지휘자에게 필요한 것은 테크닉뿐이 아니라 실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대범함과 자신의 해석을 지킬 수 있는 배짱이라는 것을 성시현은 그날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런 것들을 쉽게 포기하는 순간 단원들의 신뢰와 존중도 얻기 어렵다는 사실도 말이지요. 그런 그를 눈여겨본 미국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2007년 창단 125년 역사상 최초의 여성 부지휘자로 성시현을 영입했습니다. 2008년에는 서울시립교향악단과 국내 데뷔 무대도 가졌지요. 이듬해에는 서울시향 부지휘자로 임명돼 4년 동안 활동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성시현은 국내 클래식계에 등장한 첫 여성 지휘자이자 대표적인 차세대 지휘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성시현 지휘자의 연주 들어보시죠. 드보르작의 카니발 서곡. 성시현이 지휘하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2011년 5월 예술의 전당 공연 실황 버전 함께 하시죠.

드보르작의 카니발 서곡, 성시연이 지휘하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2011년 5월 예술의 전당 공연 실황으로 감상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휘의 전설, 한국 클래식 음악계에 처음으로 등장한 여성 지휘자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지휘의 전설, 성시연의 이야기 이어갑니다.

1975년 부산에서 태어난 성시연은 원래는 피아니스트를 꿈꿨습니다. 그의 인생이 새로운 방향을 향하게 된 것은 베를린 예술대학에서 피아노 전공 석사 과정을 밟던 때였지요. 어느 날 우연히 본 프루드뱅글러의 지휘 영상은 그의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음악에 대한 갈망과 집념이 화면을 뚫고 자신에게 전해지는 듯 했거든요. 게다가 학생표가 저렴했던 독일에서 아바도가 이끄는 베를린 필 공연을 자주 접하며 지휘를 향한 꿈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20대 중반,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엔 늦었다는 생각도 있었지요. 그런데 누군가 이런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인생을 길게 보면 2, 3년의 공부는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 그 말을 계기로 성시연은 오케스트라 총보를 혼자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연습하고 혼자 완성하는 것에 익숙했던 피아니스트에게 오케스트라 경험도 없이 독학으로 지휘를 공부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01년 지휘 공부를 시작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한스 아이슬러 대학 지휘과에 합격. 2002년 베를린에서 오페라 마술피리로 데뷔한 그는 이후 여러 국제 콩쿠르를 휩쓸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2006년 게오르그 솔티 국제 지휘 콩쿨 우승으로 단숨에 주목받는 신예로 떠올랐지요. 다부지고 거침이 없는 그의 지휘 방식은 무대에서 자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휘자를 응시하는 단원들의 눈빛, 그의 손끝을 따라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소리. 성시연이 이끄는 무대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에너지와 결속력이 느껴지곤 하지요. 2014년부터 3년간 경기 필하모닉을 이끌며 국내 국공립 오케스트라 사상 첫 여성 상임 지휘자의 기록을 세운 그는 지금은 유럽의 중심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먹고 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간을 악보 연구에 쏟는다고 하는데요. 질문하고 답을 찾고 그 답을 손끝으로 전해온 마에스트라 성시연의 이야기.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마이스토소, 클레어 황시의 피아노, 성시연이 지휘하는 도이체 라디오 필하모니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마이스토소, 클레어 황씨의 피아노, 성시연이 지휘하는 도이체 라디오 필하모니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어느덧 오늘의 끝곡을 들을 시간이네요. 알브르센의 파사칼리아, 이경선의 바이올린, 틸만 위게 첼로 연주로 감상하시죠.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똑같이 걷는 거라도 산책과 경보는 많이 다르죠. 산책을 할 때는 피부로 느껴지는 것들을 생생하게 느끼면서 걷는다면 경보를 할 때는 속도에 더 집중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 산책과도 결이 비슷한 스페인어가 있습니다. 바실란도라는 단어인데요.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보다도 다다르기까지의 과정과 경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여행을 뜻합니다. 우린 어디까지를 갔는가로 삶의 기준을 삼을 때가 있죠. 몇 살까지 무엇을 잃었고 얼마나 빨리 도착했는지를요. 남들보다 얼마나 앞서 있는지 같은 것들에 집중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것에만 매진하다 보면 놓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잠시 멈춰선 나무 그늘 속 꽃내음이 얼마나 향기롭고 거리의 악사들이 연주하는 음악은 또 얼마나 흥겨운지 또 예상치 못했던 만남은 얼마나 즐거울 수 있는지 말이죠. 우리 삶도 여행에 비유하잖아요.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길 위의 풍경을 얼마나 만끽했는가도 행복의 척도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는 바실란도라는 이 스페인어 단어를 떠올리면서 나만의 속도로 걸어보고 싶습니다. 오감을 활짝 펼쳐둔 채로요.

본 윌리엄스의 The Vagabond였습니다. 방랑자. 어렸던 토마스 알란의 노래와 사이먼 레트리지 미아는 City of Birmingham Symphony Orchestra의 연주였습니다. 오프닝에서 이 스페인어인 바실란도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렇게 과정에 집중하는 여행을 하다 보면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좀 더 덜 속상할 것 같고요. 가려고 했던 식당이 문을 닫았거나 계획했던 꼭 보고 싶었던 가고 싶었던 곳이 뭐 휴가 있다 하더라도 가는 길에 꽃도 보고 맛있는 커피도 마시고 이 여유를 충분히 즐겼으니 이걸로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목적지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그 시간을 즐기고 계신가요? 혜영님께서 산책은 발이 보이고요. 경보는 발이 안 보이게 후다닥 하는 거라고. 그렇네요. 경보는 좀 운동이 될 것 같고 산책은 마음의 양식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5146번 쓰시는 분 오늘도 생생클래식 듣습니다 하셨고 윤정님도 반가운 비가 옵니다. 비처럼 활짝 정오를 열어주는 생클이에요. 모임이 있어서 오늘은 배경으로 들을게요 하셨고 승자님도 바깥 풍경 음미하면서 산책하듯이 생생클래식 즐길게요 하셨는데 비 오는 날은 음악 감상하기에 참 또 좋습니다. 집중해서 들으실 수 있을 텐데요. 오늘도 생각나는 음악 있으시면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문자 메시지 샵 9310번입니다. 우물정자 누르시고 9310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또 콩으로 듣는 분들은 콩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엘가의 샹송 드 마땅 아침의 노래 나이젤 케네디의 바이올린과 페터 패팅거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세 곡 이어서 들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엘가의 샹송즈 마땡 아침의 노래, 나이젤 케네디의 바이올린과 페터 패팅거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고요. 이어서 리하르트 아일렌베르크의 The Mill in the Black Forest, 숲속의 물레방아, 한스칸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쿠쿠쿠쿠 소리가 나는 것 같았는데요. 스웨덴 출신의 음악가죠. 요나손의 쿠쿠왈츠였습니다. 레이디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었어요. 5940번 쓰시는 분. 와우, 한스칸 너무 반갑습니다. 2001년 저 9살 때 어머니 따라 광화문 교보문고에 가서 피아노 소곡집 음반을 사주셨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분 연주였더라고요. 수록곡 악보책까지 줬었는데 그때의 추억이 생생합니다. 셨고요. 승희님, 소탈하고 따뜻한 지연 씨 목소리가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성경님을 빗소리에 아름다운 선율이 얹어져 점심시간이 풍성하네요. 김치 콩나물국이 아주 시원합니다 하셨고, 명아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9295번 쓰시는 분, 오늘 비 내리니까 동백나무 어린 파란잎에 물방울이 맺히는 분위기가 예술에 가깝네요. 아, 그걸 유심히 보시는 9295번 쓰시는 분의 감각이 또 예술적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헤르만 벨슈타트의 나폴리라는 곡인데요. 후니쿨리 후니클라 주제에 의한 변주곡입니다. 윈턴 마살리스의 코넷과 이스트만 윈드 앙상블이 함께 연주합니다.

라라의 그라나다까지 들었습니다.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의 노래였고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헤르만 벨슈트의 나폴리, 푸니쿨리 푸니클라 주제에 의한 변주곡이었고요. 윈턴 마살리스의 코넥과 이스트만 윈드 앙상블의 연주였는데 8644번 쓰시는 분이 고등학교 음악책에 있던 노래였는데요. 69명이 한반이던 시절 합창하면 그야말로 쩌렁쩌렁 울렸는데 추억 돋습니다. 진미님도 비도 내리고 음악도 좋고 따신 커피도 좋네요 하셨고요. 9373번 쓰시는 분은 비 오는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를, 그러니까요. 빨간 장미 대신 빨간 온에어 버튼이 켜져 있는 스튜디오에 있습니다. 기준님은 5월에 시원하고 특히 시골의 논번기에 단비가 내려서 너무 고마운 하루네요 하셨고요. 숙경님은 오늘 커피 맛이 두 배가 되는 날입니다 하셨는데 그러게요. 또 운치가 있는 날이죠. 가인님께서는 아까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그 여행 이름이 뭐였죠? 메모를 못해서 까먹었어요 하셨는데 마실란도였습니다. 경화님, 손자 고쟁이 바지 만드는 중입니다. 오늘 중으로 마무리하려다 보니까 생글이 시작됐네요. 이 시간에라도 잠시 손을 쉬어가시면서 베토벤의 호른소나타 F장조 작품 17번까지 들을까요? 그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입니다. 알렉 프랑크 게밀의 호른과 알레스데어 빗선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합니다.

베토벤의 호른 소나타 F장조 작품 17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였습니다. 알렉 프랑크 게밀의 호른과 1815년에 살바토레 라그리사에서 만든 피아노로 연주했는데요. 알레스테어 비츠네 연주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가 듣는 피아노 소리와는 조금 다르게 또 약간 울림이 있는 듯한 느낌, 포르테 피아노 느낌이 살짝 나는 그런 고악기의 연주였고요. 0154번 쓰시는 분은 생생클래식에 처음 문자하는데 참여하는 분들의 소소한 일상도 정겹고 듣기만 하다가 저도 참여합니다. 저는 30여 년 만에 한국에 귀국해서 좀 외롭고 적적한 나날을 보내고 있거든요. 요즘 생클과 친해지면서 많이 안정을 찾고 점심 준비하면서 즐겁답니다 하셨는데요. 그러게 얼마나 낯설실까요? 처음에는 많이 낯설고 그럴 텐데 생생클래식과 함께 또 고국에서의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더 낯설지 않게 친근하게 되기를 저희 생클도 계속해서 0154번 쓰시는 분의 사연을 기다리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기숙님은 초록색 잎이 그동안 송화가루에 빛이 잃었던 것 같은데 비를 맞고 아주 예쁘고 진한 연두빛이 살아났습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윤주님께서는 며칠째 건조한 날씨와 무더위로 에어컨이 틀어져 있어서 편

폭우가 많이 부었었는데요. 오랜만에 축축하게 내리는 비 덕분에 푹 자고 일어났더니 건조해서 아팠던 목도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반가운 봄비네요. 하셨어요. 그러게요. 날씨가 급변했잖아요. 조금 여름이 꼭 아주 반갑지만은 않을 때도 있는데 너무 두렵기도 하고. 이번에는 드뷔시의 현악사중주 G단조 작품 10번 가운데 이 악장 전해드릴게요. 충분히 빠르고 리듬감 있게 벨치아 사중주단의 연주입니다.

생상스의 발린 협주곡 3번 비단조 작품 61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였습니다. 막심 벵게로프의 바이올린과 안토니오 파파노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드뷔시의 현악 사중주 G단조 작품 10번 가운데 2악장 충분히 빠르고 리듬감 있게 벨치아 사중주단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1429번 쓰시는 분, 비가 오는데 소화가 안 돼서 잠깐 걸으러 나왔다가 음악에 발맞추어서 서울대공원까지 왔네요. 비 오는 오후 분위기 짱입니다. 처음 느껴보는 빗방울 소리에 발걸음도 가볍게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려고요 하셨는데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히 돌아가세요. 이번 주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전시회 초대권 드리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하면 떠오르는 파리의 모습, 그 이상을 볼 수 있는 전시, 파리 보이지 않는 파리인데요. 이 사진전은 우리나라의 구본창, 김미현, 성지연 작가를 포함해서 국적이 다른 53명의 작가들이 촬영하고 인화한 150여 개의 사진과 영상, 설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관광지인 에펠탑이나 루브르 박물관 말고도 파리에 얼마나 다양한 삶의 풍경이 있는지 조명하는 전시인데요. 서울 종로구의 성공

이 오펜바흐의 여러 오페라타의 선율을 마뉴엘 로장탈이 편곡한 곡인데요. 그 가운데 서곡 전해드리겠습니다. 마뉴엘 로장탈이 지휘하는 몬테카를로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0: 오펜바흐의 원곡을 마뉴엘 로장탈이 편곡한 라게테 파리지앵 가운데 서곡이었습니다. 파리의 즐거움이라는 곡 중에 서곡 들으셨고요. 마뉴엘 로장탈이 지휘하는 몬테카를로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수라님은 잠시 생글 시간은 놓쳤지만 부천 아트센터 로비에서 즐기는 로비 음악회 행복하게 잘 듣고 왔습니다. 뭐 로비라 무료니까 많이들 즐기세요. 클래식을 가까이 하니까 참 좋다고 하셨는데 이거 진짜 좋네요. 로비에서 왜 막상 음악회장에 들어가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 많잖아요. 한쪽 발만 살짝 걸치게 로비에서 이렇게 즐기는 음악회 참 좋으셨겠습니다. 생생 클래식 듣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은 12시 58분입니다.
1: 산뜻한 클래식
0: 생생 클래식 생생 클래식에 머물다 가세요.

피아노를 배울 때는 스승과 제자가 피아노 한 대를 앞에 두고 나란히 붙어 앉게 됩니다. 바로 옆에 앉아야만 손가락의 움직임과 손목과 팔의 흐름, 또 페달을 밟는 방법 같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보고 배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붙어 앉아서 가르치고 또 배우다 보면 남녀 관계에서는 미묘한 감정이 생겨나기도 하나 봅니다. 작곡가 프란츠 슈베르트도 직접 피아노를 가르치던 제자 한 명을 연모하게 됐던 걸 보면 말이죠. 슈베르트가 살던 19세기는 피아노의 대중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시기였습니다. 중산층 가정들은 집에 피아노를 들이고 가정교사를 불러서 피아노 교육을 시키곤 했는데요. 슈베르트가 에스테르하지 백작의 딸들을 가르치게 된 것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였습니다. 슈베르트는 1818년과 1824년 두 차례에 걸쳐 5개월씩 에스테르하지 백작의 별장에 머물면서 마리와 카롤린의 음악교사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나란히 붙어 앉아서 연주하다 보면 없던 감정이 싹트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슈베르트는 백작의 막내딸인 카롤린에게 연심을 품게 됐고요. 점차 그 마음이 커져가던 그때 두 명이 나란히 앉아서 함께 치는 피아노 작품을 완성합니다. 슈베르트가 죽기 몇 달 전인 1828년 1월에서 3월 사이 작곡됐다고 추정되는 내 손을 위한 환상곡 도이치 940번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슈베르트는 출판업자인 쇼트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 작품의 헌정자를 명시했습니다. 그가 평생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던 카롤린에게 이 곡을 바친다라고요. 이 곡은 우리나라 드라마 미래에서 사제지간인 두 남녀가 함께 앉아서 연주하는 장면에 쓰이기도 했는데요. 나란히 앉아서 연주하면 두 연주자의 손가락이 부딪히고 팔이 스치는 서정적이면서도 낭만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슈베르트는 이 곡을 작곡하는 동안 카롤린에와 함께 앉아서 연주하는 장면을 상상했었겠죠. 그런데 막상 둘이 함께 연주하는 일은 없었다는 게 비극입니다. 곡을 완성하고 몇 달 뒤 슈베르트는 깊어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요. 초판 악보는 슈베르트 사망 반년 후에 출판됐다고 하는데요. 이 작품에 담긴 마음이 헌정자에게는 잘 전달됐을지, 만약 카롤린에가 이 곡을 접했더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 궁금해지네요.

슈베르트의 내 손을 위한 판타지아 F단조 도이치 940번 가운데 뒷부분인 알레그로 몰토 모데라토 들었습니다. 베르트랑 샤마유와 레이프 반스네스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는데요. 이거 뭐 미래로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 왜 앞부분에 김희애 씨와 유아인 씨가 같이 이렇게 피아노를 치면서 교감을 나눴던 아마 그 장면, 그 멜로디가 이 마지막 부분에도 흘러나왔죠. 한단제 페르마터 오늘은 프란츠 슈베르트의 내 손을 위한 환상곡 F단조 도이치 940번에 얽힌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두 대의 피아노로 만드는 선율도 좋지만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연주하는 내 손을 위한 작품들도 그만의 매력이 있죠. 슈베르트가 이런 연탄곡을 30곡 넘게 만들었다라고 하죠. 피아노가 대중화되던 시대라서 집에서 연주할 만한 연탄곡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기도 했고요. 당시에도 이렇게 대형 음악회를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뭐 소소하게 지인들과 같이 연주하고 그럴 수 있는 그 악보가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슈베르트의 친구들 모임인 슈베르티아데에서도 지인들과 연주하기 위한 그런 곡들을 많이 썼었잖아요. 하지만 이 도이치 940번만큼은 사랑하는 카롤리네를 위한 작품이었습니다. 은희님이 두 손이 스치지 못한 게 너무나 안타깝네요. 천국에서 함께 연주했으리라 믿습니다 하셨는데 아무래도 당시 신분 차이도 있고 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지만 그래도 그녀의 반응이 궁금한 건 어찌할 수 없네요. 제가 오늘까지 진행하고 잠시 자리를 비울 텐데요. 제가 다음 주 수요일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내일부터 자리를 비워서 이윤정 아나운서가 대신 진행해 줄 거예요. 이윤정 아나운서 격려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만 자리 비웠다가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들을 곡 리얼그룹의 노래로 아름다운 세상 함께 하시겠습니다.

쇼팽의 에뛰드 작품 10의 5 블랙키 흑건이었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흑건이라니. 이블린 글래니의 마림바 연주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리얼 그룹의 노래로 아름다운 세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그문드 그로벤의 하모니카 연주로 아리아 들었고요. 9373번 쓰시는 분 올라가다가 자리 비우신다는 말에 잘 다녀오세요. 우리 또리는 놀아주기를 기다릴 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강아지 사진 똘망똘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그 사진을 보내주셨고 영주님께서는 지현씨가 오늘까지라고 해서 너무 놀랐다가 다음 주에 돌아오신다고 해서 다행입니다 하셨어요. 아 그러게요. 제가 오늘까지라고 해서 저희 제작진도 제가 뭐 고별하는 줄 알고 많이 놀란 것 같더라고요. 아 다음 주에 돌아오는데요. 유미님께서 가출은 안 된다고요 하셨는데 뭐 가출해봤자죠. 그렇지 않나요?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 제가 휴가 쉬고 오는 거면 참 좋겠는데 또 좀 피치 못할 일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우게 됐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인숙님 흐린 날에 편두통으로 힘들어하다가 이 슈베르트 환상곡 앞에 자세를 고쳐봤습니다. 아까 브로맨스 연주도 참 좋았다고요. 아이랑도 해보신 적이 있으시군요. 두 분 다 피아노를 수준급으로 연주하시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곡은 슈만의 아라베스크 작품 18번입니다. 빌헬름 캠프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브람스의 클라리넷, 첼로, 피아노, 트리오, 에이단조 작품 114번 가운데 3악장 안단테 그라지오소였습니다. 하인 비디크의 클라리넷과 피터 비스웨베이의 첼로, 프랑크 반데어 라르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브람스의 그 클라리넷 곡들은 그가 은퇴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서 이제 클라리넷 소리의 매력에 빠져서 작곡했던 그의 말년에 완성했던 곡들이 많아서 그런지 뭔가 그 노년의 여유로움과 또 그런 깊이가 느껴지는 곡들이 참 많은데요. 편안해지는 곡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슈만의 아라베스크 작품 18번이었고요. 빌헬름 캠프가 아니라 마우리치오 폴리니의 연주로 전해드렸어요. 지현 씨, 저는 뮤지션 이태서입니다 하시면서 미발표 곡이었던 내 곁에 머물러줘가 저도 한 사람을 위해서 쓴 곡이었는데요. 슈베르트 사랑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때 그 곡을 쓴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5146번 쓰시는 분. 그러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음악. 저희는 또 음악가가 아닌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시를 쓰지만 이렇게 곡으로 남기셨다니까 그래도 그 추억이 또 음악으로 남아서 함께하네요.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또 제가 좋아하는 곡이죠. 두보르자크의 교향곡 7번 D단조 가운데 3악장 스케르치오 비바체입니다. 베르나르드 하이팅크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로 들으시죠.

드보르지악의 교향곡 7번 디단조 작품 70번 가운데 3악장 스케르초 비바체였습니다. 베르나르드 하이팅크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로 들었는데요. 양규님께서 저도 좋아하는 드보르지악 교향곡 7번입니다. 스케르초 악장 말치와 또 정겨운 선율이 조화를 이루는 멋진 곡이죠. 하셨는데 아 저도 항상 이 그 춤곡 리듬의 그 악장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비장한 교향곡 사이에 있는 그 리듬감이 넘치는 그 악장들이 또 별미잖아요. 그래서 항상 또 그런 악장들을 찾아서 듣게 되는 것 같은데 양규님도 그러시군요. 이번에는 고다르의 모음곡 가운데 세 번째 곡 발스, 왈츠 듣겠습니다. 수잔 밀란의 플룻과 리차드 히콕스가 지휘하는 시티 오브 런던 심포니아의 연주입니다.

브루흐의 크라리넷과 비올라를 위한 협주곡 작품 88번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몰토였습니다. 태아킹의 크라리넷, 노부코 이마이의 비올라,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고다르의 모음곡 가운데 세 번째 곡인 왈츠였습니다. 수잔 밀라너 플루트과 리처드 히콕스가 지휘하는 시티 오브 런던 심포니아의 연주였습니다. 은희님이 비도 내리시고 지연씨 급연차 소식에 쓸쓸해지네요. 저도 좋아하는 곡으로 심신을 달래보아요 하셨는데 금방 돌아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오늘 끝곡 페리스 알바스의 라만돌린입니다. 자비에르 드 마스트르의 하프 연주로 듣겠습니다.

주셨고요. 은혜님도 하부 소리가 너무 좋다고. 기숙님 생글 들으면서 수덕사에 다녀옵니다. 빗길 운전이 좀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도착하니까 경내가 고즈넉하니 좋네요 하셨고, 순숙님께서 지연 씨 꼭 돌아오신다고 하니까 길게는 느껴지지만 기다릴게요 하셨고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쓱 돌아오겠습니다. 명근님이 지연 씨 잘 다녀오세요. 이재우 아나운서는 4주나 다녀왔어요. 이재우 아나운서는 또 5년을 진행했으니까. 네. 오랜만에 또 긴 휴가를 보냈는데 그 출발 FM과 함께를 잠시 또 진행하기도 했던 이윤정 아나운서가 내일부터 저 대신 생생클래식 이 자리를 지킬 겁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윤정 아나운서와 함께 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수요일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반갑게 돌아오겠습니다. 내일 보라 그대로 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생생한 플레이리스트는 이 봄의 끝을 잡고라는 주제로 즉석 신청곡 받는다고 하니까 미리 또 떠오르시는 곡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기술 박기용, 작가 장유림, 연출 정유라, 저는 아나운서 박지현이었습니다.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인조명반 정만섭입니다. 명인조명반 매주 수요일 중심 시간대 집중 감상곡 피아노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프란츠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D장조 도이치번호 850 발레리 아파나시에프의 피아노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볼프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교향곡 41번 C장조 KL551 주피터 전악장 르네 라이보비치가 주연하는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인 조명음반 오늘 첫 곡입니다. 요한 니콜라우스 네닝거의 피아노 트리오 작품 번호 4의 3 비플랫 장쇼 트리오 1790의 연주입니다.

사랑스러운 작품이죠. 이 악장은 주제와 변주로 되어 있습니다. 두 악장 형태인데요. 요한 니콜라우스 데닝어의 피아노 트리오 작품 번호 4-3 B플랫 장조 트리오 1790의 연주 오늘 명인주 명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주인공은 르네 라이보비치입니다. 주피터 교향곡 전해드릴 텐데요. 이 라이보비치는 참 독특한 그리고 개성 만점의 연주를 들려줬던 이제 추억의 지휘자가 됐습니다. 1960년을 전후해서 활약을 했던 단명했던 그런 지휘자인데요. 특색이라고 한다면 특징이라고 한다면 현대 악기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 해석 방식에 있어서는 원전 악기 연주를 연상시키는 듯한 군더더기 없고 속도감 넘치는 연주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주피터의 경우 대표

배정인 예입니다. 볼프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교향곡 41번 C장조 퀘엘 551 주피터 전악창 르네 라이보비치가 주연한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텍스처가 아주 가뿐하고 경쾌하죠. 듣는 사람 기분을 좋게 만드는 연주를 하는 르네 라이보비치입니다. 볼프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교향곡 41번 C장조 QR 551 주피터 전악상 르네 라이보비치가 주의하는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요하네스 브람스의 스케르초 C단조 프라이아브 아인잼 소나타 가운데 포함된 곡이죠. 이착 펄만의 바이올린, 마르타 아레리치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스케르조 C단조 프라이 아브 아인잠 소나타 가운데 포함된 곡이죠. 이차크 펄만의 바이올린, 마르타 아레리치의 피아노 연주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준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감상곡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도이치 번호 850 준비했습니다. A장 조 소나타 도이치 번호 784로부터 2년이 지난 1825년에 세 곡의 소나타가 작곡이 되죠. C장조 도이치번호 840, A단조 845, 그리고 오늘 감상하실 D장조가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모두 본격적인 예술가로서 활동을 제시하고 있는 작품으로 흔히들 이야기하는 베토벤적인 동기조작에서부터 이탈해서 독자적인 전개기법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슈베르트만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한 거죠. 슈베르트는 4월과 5월에 이어서 두 곡의 소나타를 작곡하고 약 4개월간의 여행을 떠납니다. 8월에 북부 오스트리아의 가스타인에서 작곡한 이 작품은 과거에 잃어버렸던 교향곡 금은된 가스타인으로 불리던 C장조 교향곡의 완성 직후에 작곡한 작품입니다. 수개월 동안 소나타와 교향곡의 대곡을 완성시킨 자신감이 이 곡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넘치는 길로 빠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죠. 제2악장의 전원주 콘모토 중에서 천국의 길이를 볼 수 있다. 거기에는 음악이 비현세적인 높이로 올라가서 사라져버린다. 하지만 3악장에서는 슈베르트는 민속적인 색채가 진한 스케르초 중에서 든든하게 대지 위에 서 있다. 이 음악학자 게오르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주 시간이 40분에 이르는 그런 대곡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명작입니다. 자필악보는 빈의 국립도서관에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좀 독특한 연주인데요. 아파나시에프 기인으로 평가받는 인물이죠. 이 연주에서도 독특한 그런 접근 방식을 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감수성이 높은 그런 연주 들려주고 있습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D장조 도이치 번호 850 발레리 아파나시에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D장조 도지번호 850 발레리 아파나시에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토트운트 페어클레롱 죽음과 변형 작품번호 24 로빈 티키티가 지휘하는 베를린 독일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리하르드 슈트라우스의 죽음과 변형 작품 번호 24 로빈 티케아티가 지휘하는 베를린 독일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명의 주명음반 오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빗방울은 물이 서로 끌어당기고 바깥으로 퍼지지 않으려는 힘, 이 표면 장력 때문에 공기 속을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가장 안정적인 모양인 둥근 공처럼 뭉쳐집니다. 마음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으려는 일종의 표면 장력이 있어서 체면, 자존심, 역할 의식이나 배운 규범 같은 것들이 마음의 표면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안쪽에 미세한 감정들이 곧바로 쏟아져 나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홍소연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빗방울은 작고 둥글고 단순하지만 그 안에는 공기와 먼지, 소금과 꽃가루, 오염물질에 이르기까지 참 수많은 것들이 섞여 있죠. 마음도 그렇겠다 싶어요. 화났다, 슬프다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감정 뒤에는 내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기억과 두려움, 기대나 상처 같은 미세 입자들이 촘촘히 뒤섞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의 표면 장력을 유지하고 싶은 날, 아니면 표면을 건드려서 툭 터뜨려보고 싶은 날, 오늘은 어떤 날이실까요?

5월 20일 수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비의 첫 곡. 19, 20세기 벨기에 여성 작곡가죠. 에바 델라쿠아의 빌라넬, 목가였습니다. 아, 여행자의 비상을 나의 시선은 오랫동안 쫓았네. 꿈꾸는 내 영혼은 제비와 동행해서 하늘을 난다네. 신비로운 고장으로. 이 제비가 날아가는 걸 보고선 어디론가 멀리 여행하고픈 마음을 노래한 곡이었습니다. 소프라노 나탈리 데세, 미카엘 쉔반트가 지휘하는 베를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수요일 노래의 날개비에 문 열었습니다. 표면 장력 안에 숨어있는 오늘 여러분의 감정은 과연 어떤 걸까요? 이 노날의 음악과 함께 기쁨은 좀 툭 터뜨리고 분노나 슬픔은 다스릴 수 있는 한 시간 만들어가 보셨으면 좋겠네요. 역시 19, 20세기 작곡가인데요. 이번엔 이탈리아 아티스트입니다. 파스퀄레 마리오 코스타의 에라 디 마지오, 5월이었지요. 나폴리 칸촌에 감상하시겠습니다. 5월의 어느 날 밤 그댄 내게 예스라고 말했지. 이런 가사가 있는 노래인데요. 첫사랑을 만났던 5월이 어김없이 돌아오듯 헤어진 자신의 사랑 또한 곧 돌아오리라 믿는 애가입니다. 테너 루치아노 파버로티의 음성으로 들어보시죠.

5월을 노래한 이탈리아 가곡 이 나폴레타나 두 작품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20세기 나폴리 출신의 작곡가 주세페 치오비의 나세라 에마지오 5월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테너 로베르토 알라냐의 음성이었고요. 먼저 들으신 나폴리 칸초네는 파스퀄레 마리오 고스타의 작품이었죠. 5월이었지요.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마오리 민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탕이, 산들바람이 미풍이 이내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우리가 마오리 민요의 노래하면은 그 포카레카레하나 사랑 노래들 많이 떠올리실 텐데

이 마오리 음악에서 바람은 신성하게 여겨지는 어떤 자연의 존재이자 여행자들의 동반자로 자주 표현된다고 하나요? 이 노래 역시 먼 곳에 있는 고향 혹은 사랑하는 이에게 자신의 마음을 바람을 통해 전하고 싶다는 애틋한 감정을 담은 곡입니다. 소프라노 키리테 카나와의 음성입니다.

민요 두 곡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페루 안데스 산맥의 전통 민요였습니다. 엘 콘도르 파사. 콘도르는 날아가고. 잉카 제국 시절의 영웅이 장렬히 전사한 뒤 하늘의 지배자 콘도르로 환생했다는 그런 믿음을 노래한 곡입니다. 콘도르 하면은 안데스 산맥에 사는 자유를 상징하는 전설의 독수리죠. 오늘은 미국의 소년 합창단 피닉스 보이스 콰이어의 하모니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민요, 마오리족의 노래였습니다. 마탕이, 미풍이 이내, 소프라노 키리테 카나와가 불렀습니다.

그래미상을 여러 차례 수상한 바 있는 미국의 재즈 뮤지션이죠. 에스페란사 스폴딩의 곡이었습니다. 그녀 하면은 저는 떠오르는 그 영상이 있는데요. 스티비 원더의 오버조이드를 그녀가 그녀만의 재즈 스타일로 해석해서 불렀는데 그 더블 베이스를 튕기면서 부르던 아 감탄이 절로 나오던 그 영상이 잊히질 않습니다. 반갑게 들었네요. 그녀가 만든 애플 블러썸 사과나무 꽃이었습니다. 에스페란사 스폴딩이 직접 불렀고요. 브라질의 싱어송라이터 밀튼 나시멘토가 함께 했습니다. 이번엔 19세기 이탈리아 작곡가 빈첸초 벨리니의 오페라 만나보시죠. 캐플리카와 몬테규가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죠. 그 중에서 줄리엣의 아리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 꽌떼 볼 때 아 얼마나 여러 번 아 얼마나 여러 번 하늘에 울면서 묻는지 정략 결혼을 앞둔 그녀가 로미오와의 재회를 사랑하는 사람과의 재회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소프라노 박혜상의 음성 베르트랑드 빌리가 지휘하는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빈첸초 벨리니의 벨칸토 오페라 두 편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해적 중에서 아스콜타 넬 플로르 델레 템페스테 들어보라.

저 성난 폭풍우 속에서 귀족 출신의 해적이죠. 갈티에로의 아리아였습니다. 그가 해적선이 난파된 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고선 자신의 연인이었던 이모제네를 그리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해적을 소탕한 에르네스토 공작과 이미 결혼한 몸이죠. 테너 후안디에고 플로레즈, 로베르토 아바도가 지휘하는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먼저 벨리니 오페라의 작품은 캐플리카와 몬테규가였습니다. 그 중에서 줄리엣이 부르는 아 얼마나 여러 번. 소프라노 박혜상이 불렀고요. 베르트랑드 빌리가 지휘하는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작자 미상의 영국 노래 들어보시죠. When May is in his prime. 5월이 절정일 때. 보이소프라노 커너버로우즈, 암스테르담 리키 스타더스트 4중주단의 연주입니다.

영국 노래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16세기 작곡가죠. 로버트 존슨의 Have You Seen But a Bright Lily Grow 였습니다. 스팅의 음성, 에딘 까라마조프의 루트 연주였습니다. 르네상스를 비롯한 중세 노래들이 수록된 스팅의 음반이죠. Songs from the Labyrinth 중에서 함께했습니다. 먼저는 작자미상의 영국 노래였어요. 5월이 절정일 때. 보이스프라노 커너 보로우즈가 불렀고요. 암스테르담 레키 스타더스트 4중주단의 연주였습니다.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집니다.

바로크 시대 시작과 끝은 이렇습니다. 시작은 1600년경 이탈리아에서 오페라가 탄생하고 모노디 양식이 등장하면서 르네상스 음악이 저물고 새로운 음악 양식이 시작된 때. 끝은 1750년경 바흐가 세상을 떠난 해로 바로크 음악의 정점이 막을 내리고 고전주의 시대로 넘어가서 전환점이 된 때. 그 시작과 끝 사이의 시간은 약 150년. 그 150년 동안 바로크 시대 사람들은 음악으로 감정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마치 요리 레시피처럼 특정한 음악 기법을 넣으면 특정한 감정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느낀다, 이런 일종의 공식이 있다고 여겼는데요. 그 공식에, 그러니까 다양한 감정을 요리하는 데에는 조표가 사용됐습니다. C장조는 기쁨과 당당함, C단조는 달콤하지만 슬픔, D장조는 호전적이고 흥분을 불러일으키는 느낌, D단조는 경건하고 진지하며 차분함, E플랫장조는 애처롭고 비탄에 잠긴 느낌, E장조는 육체와 영혼의 갈라지는 듯한 강렬함, E단조는 슬프지만 완전히 절망적이진 않은 상태, F샵 단조는 고통과 버림받음, G장조는 설득력 있고 화려함, G단조는 우아하고 아름다움, A장조는 강렬하고 선명함, A단조는 고결하고 차분함, B플랫장조는 웅장하면서도 겸손함, B단조는 거칠고 불안하며 절망적인 느낌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처럼 음악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움직일 수 있다고 본 바로크 시대의 미학을 감정론이라고 부르죠. 이 바로크 척이 르네상스에서 바로크로 넘어가는 흐름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 바로 이탈리아 작곡가 시지스몬도 디 인디아 였습니다. 1582년경에 태어난 딘디아는 형식보다 감정 표현을 앞세운 이 새로운 단성 음악의 선구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급진적인 화성 진행과 예상치 못한 불협 화음을 사용해서 가사의 감정을 훨씬 더 강렬하게 전달하려고 했죠. 그의 작품들은 당시 이탈리아에서 발전하던 새로운 음악을 대표하는 작품들로 꼽히는데 그 가운데 한 곡, 여기 나의 아름다운 필리가 있어요. 에코 필리 미아벨라입니다. 전에 딘디아의 나의 잔인한 연인 필리어를 소개할 때 잠깐 언급한 바 있는데요. 여기서 필리는 목가적 사랑시에 자주 등장하는 이상화된 여인의 이름입니다. 여기 나의 아름다운 필리가 있어요. 말해줘 사랑이여. 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따라갈까요? 도망갈까요? 아니, 그녀를 사랑하겠습니다. 나의 욕망을 따르겠습니다. 그녀를 위해서라면 죽음조차 달콤하니까요. 나를 불태우는 이 열정 속에 여기 사랑스러운 필리가 있습니다.

빈디아의 세소옥 가곡, 여기 나의 아름다운 필리가 있어요. 보컬 앙상블 비반떼의 하모니로 감상하셨습니다. 딘디아와 비슷한 시기의 작곡가죠.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의 이오 미손 조비네타, 나는 봄을 즐기는 아가씨라네 끝곡으로 골랐습니다. 네덜란드의 보컬 앙상블 퀸크의 하모니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나는 보았네. 지난 봄날 지리산에서 나와 딱 마주쳤을 때 멀뚱멀뚱거리다간 점점 호동그레지던 고라니의 눈을, 주위에 아득아득 퍼지던 향기를, 그 날랜 발이 천리안 그루를 건드렸던 것인데, 그 계곡에서 일던 생생한 바람이요. 고재종 시인의 상처의 향기라는 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풍류마을 백승주입니다. 어느 봄날 지리산에서 고라니 한 마리와 마주쳤고, 놀라서 달아나던 고라니가 천리향 나무를 건드렸다고 합니다. 그 발에 밟힌 꽃들이 진한 향기를 풍겼다고 하는데요. 그 산, 그 계곡은 이제 고라니의 눈빛과 향기와 함께 떠오르겠죠. 지금은 온 세상이 향기로 가득한 계절입니다. 꽃뿐만 아니라 나무와 풀, 흙까지도 향기를 풍기는 계절이죠. 여러분의 5월은 어떤 향기, 어떤 눈빛으로 기억될까요? 김영재 작곡 풀잎, 오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최진의 17연 가야금과 김동현의 장구장단입니다.

김영재 작곡 풀잎, 자진몰이에서 언몰이, 단몰이까지 감상하셨습니다. 최진의 17연가의 금과 김동현의 장구장단이었습니다. 오늘 풍요마을은 고재종 시인의 상처의 향기라는 시 몇 구절로 시작해봤습니다. 고라니가 달아나면서 건드린 천리향 가지, 그 꽃향기와 향기를 실어 나르던 바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시인데요. 어떤 장소 또 어떤 사건이 향기와 함께 떠오르는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또 어떤 향기로 기록될 수 있을까요? FM 풍요마을 이번에는 연분이라는 곡 준비했는데요. 지동치듯 부는 바람과 들이붓듯이 내리는 비를 뚫고 온다면 연분인 줄 알겠다고 노래하는 여창가구 우조, 우락, 바람은을 피아노 반주에 노래한 곡입니다. 하윤주의 노래와 전지윤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해 보시죠.

신현정 작곡 비 달리다 그림의 연주로 감상하셨고요. 앞서 보내드린 곡은 여창가구 우조 우락 바람은을 피아노 반주의 노래한 곡이었습니다. 연분 함께 하셨죠. 하윤주의 노래와 전주인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FM 풍류마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천년의 향기 전해드립니다.

사람들은 흰머리를 미워하지만 나는 오히려 사랑하네. 가만히 보면 잠시 머무는 신선 같기도 하지. 돌아보니 몇 사람이나 흰머리 나도록 살았는가. 검은 머리로 앞다투어 멀리 떠나버렸다네. 조선 후기 학자 장지완이라는 사람이 쓴 시 한 부분입니다. 남들은 흰머리가 나는 것을 싫어하지만 자신은 오히려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흰머리 덕분에 신선처럼 보이기도 하고 머리가 희어질 때까지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구절을 보면 백발이 되어보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변에서 일찍 세상 떠난 사람들을 많이 보았던 것일까요? 자신은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것에 대해 순간 복잡한 감회가 밀려왔는지도 모릅니다. 이 시를 쓴 장지완은 중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연시사라는 여왕시인들의 모임을 만들어서 활동하기도 했고 1851년 중인들이 통청운동을 일으켰을 때 상소문을 지을 12인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통청운동이란 원래 서울들이 관직 진출에 차별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한 운동이었는데요. 조선 말에 이르면 중인들도 같은 요구를 하게 됩니다.

친분 때문이었을까요? 장지환은 그저 공부에 열중하면서 전국의 명승지를 다니며 시를 짓기도 했고 만주와 요동지역까지 가보았다고 합니다. 또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돕고 풍속을 교화하는 데에도 힘썼다고 전해집니다. 장지환은 자신의 모습을 신선에 빗대기도 했는데 정말로 신선처럼 살고자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늙어감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의 태도는 바로 이런 삶을 거치면서 얻어진 것일까요?

오늘 천년의 향기, 피리 독주 염양춘, 정재국의 피리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FM풍류마을 이번에는 민간풍류 천년만세 함께하겠습니다. 김축파의 산조갈금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민간 풍류 천년 만세 듣고 왔습니다. 김축파의 산조 가요금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수요일 FM 풍류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난장 비나리 함께하실 텐데요. 액을 맞고 장수를 기원하는 비나리를 재즈 그룹과 함께 연주한 곡입니다. 이광수와 린다 샤록의 노래, 김덕수의 장구장단, 강민석의 북장단, 김원태의 직연주, 재즈그룹 레드선이 함께합니다.

못 사는 애만이라도 복이 없이 못 사는 애 자른 명은 잊어주고 긴 명은 사려 담아 새 봄처럼 놀 건데.

난장 비나리 감상하셨습니다. 이광수와 린다 샤록의 노래, 김덕수의 장구장단, 강민석의 북장단, 김원태의 직연주, 재즈그룹 레드선이 함께했습니다.

이 짠하다. 흔히 주고받는 말이지만 이 두 가지 소망은 모두 우리의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아프지 않고 싶어도 병을 피하기는 어렵고 행복하고 싶어도 원한다고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이 말들에는 문법적인 오류가 있다. 아프지 않는 상태를 만드는 주체는 내가 아니다. 행복한 상태는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한 것이다. 이 허망한 다짐, 성립될 수 없는 것이기에 더 안타깝고 슬프다. 미술가 안규철의 산문집 사물의 뒷모습 중에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흔히들 하는 말이죠. 아프지 말자, 행복하자. 그런데 아프다, 행복하다 같은 형용사는 청유형이나 명령형으로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을 실제로 주고받을 때 우리는 그것을 청유로 여기지 않고 기원이나 소원으로 받아들이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행복을 느끼며 살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하는 말이라는 걸 서로 알고 있습니다. 글쓴이 말처럼 아프지 않고 행복한 상태라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그걸 우리 뜻으로 할 수 있는 일인 것처럼 말하는 게 오히려 더 간절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라도 마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꾸 말하다 보면 그 기원이 서로에게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거분 명당을 흘러들게 황대제 소위명당은 만숨강을 금제하고 기황대제 본명당은 무량대북을 금제하고 제석전항 관제멸은 관제기설을 소위멸어

저기 발백 인재물 구자지신은 누구마 오방장군 노구지

신유대길 운현신왕이 상수 부동안자 금광지 여시여시 우여세 전세 전세 전전세 대한민국 특별 서울시 기비스.

0: KBS 클래식 FM은 5월에도 특별한 공연 실황을 중계방송합니다. 5월 28일 목요일 저녁 8시에는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KBS 교향악단 제826회 정기 연주회와 함께합니다. KBS 교향악단은 이 공연에서 피아니스트 이혁 이호가 협연하는 플랑크의 두 대의 피아노 협주곡, 그리고 유엘 레비가 지휘하는 말러 교향곡 제6번 비극적을 연주합니다. 이어서 5월 29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서울시향 공연 실황을 방송합니다. 마르쿠스 슈텐츠의 지휘, 바이올리니스트 바딤 글루즈만의 협연으로 서울시향이 연주하는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에 이어 월턴의 교향곡 제1번을 전해드립니다. 5월 28일 저녁 8시 KBS 교향악단, 5월 29일 저녁 7시 30분 서울시향. 생생한 감동의 무대를 KBS 클래식 FM에서 전국에 중계방송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한 소설가는 작가로 살아온 쉽지 않은 날들을 환승을 거듭한 삶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익스프레스 티켓 같은 건 없었던 여정. 그래서 환승을 거듭해야만 가고 싶은 곳을 향해 조금이나마 다가갈 수 있었던 날들이었다고 썼고, 그 환승의 동력은 문학에 대한 애정이었다고 써놓았죠. 환승이라는 말이 오늘은 유독 마음에 와닿습니다. 누군가는 환승을 나풀거리는 변심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남들이 흔히 가지 않는 곳으로 가야 하는 사람들에겐 환승이 운명적이고도 애틋한 말이 되겠죠. 한동안 무더웠던 날들 위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도 우리를 다음 계절로 데리고 가는 환승역 같은 건 아닐까. 부쩍 짙어진 창밖의 초록을 바라보게 되네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5월 20일 수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원을 첫 곡은 Last Train Home이었습니다. 팻 메스니가 작곡하고 팻 메스니 그룹의 연주로 꽤 자주 전해드리는 곡이죠. 이 곡을 오늘은 기타 듀오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나비 무니 그리고 존 피자렐리의 기타 연주로 들으신 Last Train Home. 이어드린 곡 역시 기차가 제목에 들어가요. 일트레노바 기차가 떠나가네 떠나네 라는 곡이었는데요. 이 곡 원래 500마일스라는 그 유명한 노래의 선율에 이탈리아어 가사를 붙여 노래했죠. 크리스티안 슈발리에가 노래한 일트레노바였습니다. 박용진 씨, 비 오는 오후에 새음. 마산만도 비 오는 소리로 세상의 모든 소리가 가득입니다. 라고 보내셨네요. 마산만이면 충무인 거죠? 그쪽에서 보내신 것 같네요. 그리고, 벨로다님은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네요.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따스한 새음과 함께 저녁 시간 보내려 합니다. 하셨어요. 9472번 쓰시는 분은 오늘의 이 환승역이 꽤나 마음에 드는 퇴근길이네요. 곧 고무장갑도 녹고 상추도 녹을 계절이 오지만 오늘만큼은 새음과 함께 환승역에 오래 머물러 보렵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아, 지난 며칠 정말 한여름처럼 더웠던 그 더위가 이 비로 많이 물러갔죠. 정말로 오늘 오프닝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우리를 환승역에 데려다 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9472번 쓰시는 분도 문자 고맙습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새음에 보이는 라디오는 내일 목요일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청취하면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가능한데요. 샵 9310입니다. 청취 중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첼로와 바이올린 연주를 준비했는데요. 시올레 슈만, 길 위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이 곡은 프랑스의 첼리스트 마티우 사글리오, 그가 곡을 쓰고 첼로를 연주하고요. 그리고 레오 율만의 바이올린 연주도 함께합니다. 들어보시죠.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영화음악이죠. 뭐, 아, 영화음악사의 길이 남을 곡이기도 하죠.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영화음악가 니노 로타가 음악을 맡았던 페데리코 펠리니 감독의 영화 라스트라다 길이라는 1954년 영화의 테마 젤소미나 여성 그 주인공 여자 주인공의 이름이 젤소미나였죠. 이 곡을 오늘은 보컬 버전으로 전해드렸는데요. 니노 로타 그랜드 오케스트라의 연주 위에 카티나 라니에리의 목소리가 함께 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제목이 수요일러 슈마 길 위에서라는 곡이었어요. 길 위에서 또는 어느 여정에서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프랑스 출신의 첼리스트 마티오 사글리오가 작곡하고 연주했고요. 레오 율만의 바이올린 연주도 함께 했습니다. 3083번 쓰시는 분, 빗속 하천에서 먹이 사냥하는 검은 댕기 해오라기 발견했습니다. 몇 년 전 하천 정비 사업을 했더니 찾아왔나 봐요 라고 하셨네요. 반가운 손님이네요. 검은 댕기 해오라기 사진 네, 또 보이는 라디오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현용 씨께서 마산만의 정확한 명칭은 하포만입니다 라고 정정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 하포구 앞바다이고요 라고 하셨네요. 네, 제가 엉뚱한 말을 했어요. 그렇죠? 충무는 이미 통영이 된 지 오래고 마산은 또 창원이 되었죠. 네, 이현용 씨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1200번 쓰시는 분 문자 주셨는데요. 퇴근하고 대학원 가는 길에 일부도 다 못 들어서 늘 다시 듣기로 듣습니다. 오늘은 등교 안 해서 집에서 들으니 빗소리와 새음 더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은 좀 더 편안하게 듣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1111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를 청하셨네요. 새음을 들으며 산책길에서 고요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참 소중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핑크 마티니의 곡을 정하셨어요. 이 곡 신청곡 순위 손가락 안에 듭니다. 그렇죠? 네. Splendor in the Grass, 초원의 빛. 이 곡 전해드리죠. 세상의 모든 음악 11집 음반에도 수록되어 있는 곡이고요. 간주 부분에는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1악장이 사용되기도 했죠. 핑크 마티니의 초원의 빛 들어보시죠.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귀에 익은 멜로디죠. 꼬안도 꼬안도 꼬안도. 토니 레니스가 작곡하고 노래한 1960년대 초반의 히트곡이죠. 팻 부는 또 이 노래를 영어 버전으로 불렀었고요. 오늘 원곡 토니 레니스의 원곡으로 꼬안도 꼬안도 꼬안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얼마 전은 아니죠. 좀 됐죠.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에도 여러 버전의 이 노래가 흘러서 또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핑크 마티니의 곡이었죠. 그들의 4집 음반, 음반 제목 역시 Splendor in the Grass였죠. 그 가운데 타이틀곡이라고 할 수 있는 Splendor in the Grass, 초원의 빛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8436번 쓰시는 분 문자로 정하신 곡입니다. 백수된 기념으로 와이프와 인천에서 멀리 떨어진 해남 땅끝까지 왔어요 하셨네요. 바닷소리 들으며 새음 들으며 평화를 느끼는 사치를 누립니다. 된다면 이 곡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최근에 퇴직하신 것 같아요. 네, 좀 오랜만에 좀 편안한 시간도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네요. 네, 청하신 곡 프랑스 뮤지컬이죠. 10개 파스칼 오비스포의 뮤지컬인데요. 10개 가운데 엔딩 곡이죠. 모세와 그 모든 캐스트들이 함께 합창으로 또 노래하는 렁비뎀의 사랑하고 싶어 라는 곡이죠. 이 곡 모세 역의 다니엘 레비와 올케스트의 노래입니다. 들어보시죠.

국내 무대에도 올려졌었죠. 프랑스 뮤지컬 파스칼 오비스포의 뮤지컬 10개 가운데 마지막 엔딩곡입니다. 모세가 노래하고 뒷부분에는 그 모든 캐스트들이 다 나와서 코러스를 함께 하죠. 랑비데메 사랑하고 싶어. 다니엘 레비 프랑스 가수 모세 역의 가수 다니엘 레비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가수가 몇 년 안 됐네요. 지난 2022년에 60세로 세상을 떠났네요. 이번 주 애청자 여러분을 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음반 선물인데요. 라흐마니노프 자신이 직접 연주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전곡 CD 세트입니다. 5월 첫 주에 소개했던 LP 세트에 대한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서 이번에 CD도 준비했습니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는 러시아 출신의 위대한 작곡가이면서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이기도 했죠. 이번 CD에도 미국 망명 시기에 피아니스트로 활약했던 1929년부터 41년까지의 연주로 피아노 협주곡 1번부터 4번까지 협주곡 전곡이 담겨 있습니다. 두 장의 CD에 담긴 라흐마니노프의 전설적인 연주 음반을 이번 주 다섯 분께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 선물방에 있는 이벤트 신청란에 신청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네, 선물 드리는 바로 그 CD에 수록된 연주입니다. 한 곡 전해드리죠.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D장 D단조 작품 번호 30 가운데 2악장 인테르메소 아다지오입니다. 이 곡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가 피아노를 연주하고요. 유진 오만디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하는데요. 1939년에서 40년 녹음입니다.

라그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D단조 작품 번호 30 가운데 2악장 인테르메소 아다지오 전해드렸습니다. 작곡자 세르게이 라그마니노프가 직접 피아노를 연주했고요. 유진 오만디가 지휘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1939년에서 40년 사이의 녹음이었습니다.

성길님이에요. 네, 여기는 오전 11시네요. 좋은 독일 노래 신청합니다. 한국에서 고생하는 와이프와 보고 싶은 딸들과 같이 듣고 싶네요. 독일에서도 새음 애청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곧 조만간 곧 좋은 독일 노래 한 곡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근 잘 하시고요. 네, 멀리서 고맙습니다. 오늘의 뮤직 인사이드 이어드리죠.

1960년대 초반 프랑스를 비롯해서 유럽을 휩쓸었던 독특한 대중음악 흐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예라는 귀여운 이름을 가진 음악이었죠. 당시의 음악에 자주 등장하던 후렴 예예를 프랑스식 발음으로 옮긴 용어였는데요. 1963년에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드가 모랭이 르몽드지에 당시 젊은이들의 열광적인 문화를 분석하는 기고문을 쓸 때 예예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예의 특징은 발랄함과 세련된 편곡이라고 사전에 정리되어 있네요. 그들은 기성세대의 권위적이고 엄숙한 샹송과는 다른 감각을 보여주었고 사랑, 청춘, 자유 같은 주제를 가벼운 방식으로 다루면서도 그 이면에 냉소적이고 철학적인 메시지도 잊지 않았죠. 프랑수아즈 사강의 소설 슬픔이여 안녕이 문학계에 던진 충격처럼 음악에도 새로운 세대 감수성이 등장했다는 것을 알렸고 실비 바르땅이 그 선두주자로 꼽힙니다. 하지만 실비 바르땅은 가볍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노래하면서도 그 흐름에 또 다른 무언가를 심어 넣으려 애썼죠. 청춘의 아이콘으로만 소비되지 않았던 실비 바르땅은 예예의 스타로 자리 잡은 이후에 오히려 더 빛났는데 그 결실 같은 곡이 바로 까로 모차르트였습니다. 새로운 청춘 문화에 모차르트라는 고전을 결합시키면서 한 단계 진화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엄숙한 것과 결별한 세대가 젊은 감각으로 불러낸 모차르트.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은 가볍고 새롭게 재해석되어 이탈리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까로 모차르트, 이탈리아어로 친애하는 모차르트라는 뜻이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차르트에게 건네는 편지 형식을 택한 이 곡은 음악의 보편적인 사명과 아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예술가를 향한 경의와 인간적인 위로를 건네면서 동시에 실비 바르땅도 예예의 아이콘에서 클래식을 음미하는 성숙한 단계로 진입했음을 상징하는 곡.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의 1악장을 노래한 까로 모차르트 들어보시죠.

실비 바르탕의 까로 모차르트는 클래식 원곡이 가진 구조적인 견고함과 대중음악의 직관적인 감각이 만나면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였죠. 이미 클래식과 대중음악의 결합을 위한 몇 번의 시도가 있었지만 실비 바르탕의 까로 모차르트는 그것이 새로운 세대에게도 통용된다는 확인을 받으며 주목받았습니다. 예의의 사운드의 선두에 섰던 가수가 클래식의 거장 모차르트에게 쓴 음악 편지. 실비 바르탕의 남다른 노력과 예술적 깊이를 확인하기 좋은 곡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문화에 도전하는 청년 문화가 탄생하고 그 문화가 다시 기존의 질서로 편입되면 또 다른 흐름이 다가와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문화와 예술의 속성을 실비 바르탕의 노래와 더불어 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실비 바르탕이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 1악장의 선율을 노래한 까로 모차르트, 친애하는 모차르트를 전해드렸습니다. 1971년에 발표한 곡이었어요. 네, 오늘은 실비 바르탕의 그 이후의 노래를 전해드렸지만 그 전에 예의의 시절의 그 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렸는데 프랑스에서 그 예의의 시대에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가수와 노래가 있죠. 뭐 물론 프랑수아즈 아르디도 있지만 프랑스 갸리라는 그 당시 뭐 소녀 가수였죠. 이 프랑스 갸리의 노래 한 곡 전해드리죠. 제목이 뿌페 드 시, 뿌페 드 송입니다. 밀랍 인형, 노래하는 인형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노래는 세르주 갱스부르가 써준 곡이고요. 1965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 출전해서 우승한 곡입니다. 프랑스 갸리 17살 때 불렀던 노래 뿌페 드 시, 뿌페 드 송 들어보시죠.

17살 프랑스 계열의 그 풋풋한 목소리였습니다. 뿌페드시 뿌페드송 밀랍 인형 노래하는 인형 세영식 앵스부가 작사 작곡해 주는 곡 프랑스 계열의 목소리 전해드렸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0일 수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라디오 듣고 계시는데요. 지금 시각 7시 5분입니다.

클래식 FM의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음악을 들려드리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음악이 음악의 세계로 더 깊숙이 여행하는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장르 특집 1편 탱고 파라보스 당신을 위한 탱고. 여름을 향해 가는 6월의 첫 주에 정통 탱고의 세계에 푹 빠져보려고 하는데요. 한국을 대표하는 반도네온 연주자 고상지, 탱고 바이올리니스트 김아람의 친절한 안내로 우리가 몰랐던 탱고의 내면을 탐구하는 시간 같습니다. 해설만 있는 게 아니죠. 6월 4일 목요일에는 고상지 김아람 씨는 물론 피아니스트와 스트링 앙상블까지 함께하는 스튜디오 콩 라이브도 열립니다. 오랜만에 세음에서 준비한 멋진 라이브에 청취자 여러분의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에 방청 신청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세요. 꼭 와야 하는 이유, 함께 오는 분들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적어주신 분들 가운데 약 20분 초대하겠습니다. 라이브는 6월 4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세상의 모든 음악 방송 시간에 생방송으로 열리고요. 방청 신청은 5월 27일 수요일까지만 받겠습니다. 당첨자는 28일 목요일에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 발표하겠습니다.

아스토르 피아솔라의 곡이었습니다. 아디오스 노니노였어요. 아버지 안녕히 라는 의미죠. 이 곡 피아솔라가 연주여행 중에 아버지의 부고를 듣게 되죠. 임종을 지키지 못한 그 마음,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쓴, 그 뒤에 쓴 곡입니다. 아디오스 노니노. 노니노는 아버지의 애칭이었어요. 원래는 이탈리아어로 할아버지라는 의미인데 아르헨티나로 넘어가면서 논니노가 됐고, 원래 논노였다가 논니노가 됐고, 이 논니노가 아버지의 애칭이어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쓴 곡이었습니다. 이 곡을 오늘은 고상지의 반도네온, 최문석의 피아노, 그리고 현악 앙상블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다가오는 6월 4일 당신을 위한 탱고, 탱고 파라보스 라이브 함께 할 라이브 공연을 함께 할 피아니스트 최문석이 함께 한 연주였습니다. 그날 고상지 씨와 또 바이올리니스트 여러, 김아람 씨 외에 여러 연주자들이 와서 좋은 시간 연주 들려드릴 테니까요.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보내셨던 분입니다. 어제 처음 듣는다던 유튜브로 처음 듣는다고 사연 보내주셨었는데요. 신청하셨던 곡 전해드리죠. 깐소네입니다. 알레한드로 발디. 수상 경력이 화려합니다. 네, 1992년에는 산레모 가요제에서 신인 부문에 우승을 했고요. 2년 뒤인 94년에는 바로 이 노래로 기성 부문에서 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알레한드로 발디의 노래 파세라, 지나갈 거야 입니다.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제목이 Resta라는 제목이었어요. 모든 것은 지나가 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네 라는 제목의 곡이었습니다. 여기에서 Resta는 남았다라는 의미인데 아무것도 남지 않았네죠. 이 곡 포르투갈어와 이탈리아어로 섞어가면서 노래를 했는데 두 가수가 노래했죠. 브라질의 가수 아나 카롤리나 그리고 이탈리아 가수 기아라 치벨로 이 두 가수가 두 언어로 노래한 레스타였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마솔리튜드. 뭐 샹송 하면 또 떠오르는 곡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조르지 무스타키가 작사 작곡하고 1960년대 말에 발표했던 곡인데요. 이 곡을 오늘은 세월이 많이 흘러서 40년 지나서 2008년에 솔리테르라는 무스타키의 음반에서 듀오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 버전에서는 무스타키가 핑크마티니의 보컬리스트 차이나 포브스와 함께 노래했습니다. 마솔리튜드, 나의 고독이었습니다. 나의 고독과 함께라서 나는 외롭지 않아요 라고 노래한 곡이었고요.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죠. 알레한드로 발디 그가 노래한 파세라 지나갈 거야 라는 곡이었습니다. 5241번 쓰시는 분 문자 주셨네요. 기분 좋은 비가 내리고 있네요. 비에 어울리는 음악 잘 듣고 있습니다. 항상 들으면서도 처음 문자 보냅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제 한번 물꼬를 트셨으니까요. 계속 또 사연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8893번 쓰시는 분도 문자 주셨네요. 울릉고에서 사연을 보냈던 교사입니다. 아, 네. 바로 얼마 전에 기억납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보낸 사연을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제부터 전교생과 전교사가 3년 만에 서울로 수학여행을 와서 지금 고척돔에서 야구 경기를 관람하고 있답니다. 라고 하셨네요. 수학여행 프로그램 중에 야구 경기도 있네요. 우리 이쁜 아이들이 고교 시절 수학여행의 멋진 추억을 서울에서 많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연도 방송되면 하나의 추억이 또 더해지겠죠. 점심시간 학교 풍경도 보내드려요 하시면서 울릉도의 그 학교 풍경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보이는 라디오에 띄워드렸습니다. 아주 파란 바다가 저 앞에 보이고 구름도 참 예쁘고 이런 데서 학교를 다니면 참 공부도 잘 되고 잘 놀고도 쉽고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이런 데서 이런 곳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도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고맙습니다. 최소영 씨께서 정하신 곡 이어드리죠. 쌀을 씻고 밥물이 끓어오르는 소리를 배경삼아 라디오를 듣다 보면 누군가의 부모로 또 누군가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제 삶이 이 음악들처럼 꽤 근사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가족을 위해 정성껏 밥을 짓듯 제 마음도 정성껏 지어 대접하고 싶은 5월입니다 하시면서 정하신 곡 전해드리죠. 에릭 사티의 짐노페디 1번과 2번 전해드리죠. 베르트랑 샤마이유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에릭 사티의 진노패디 1번과 2번, 베르트랑 샤마이유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그리스의 음악가죠. 야니의 곡인데요. 아다지오 인 C 마이너, 아다지오 C 단조입니다.

벨기에의 초현실주의 화가 르네 마그리트는 1930년에 꿈의 열쇠라는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말과 시계, 하얀 도자기, 여행가방을 그려놓은 작품이죠. 이 작품이 눈에 띄는 건 바로 이 그 네 개의 사물 아래 다른 이름을 붙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말은 문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시계는 바람이라고 이름 지었고 하얀 도자기에는 새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오직 여행가방만 원래대로 여행가방이라고 써놓았죠. 왜 여행가방만 원래의 이름을 그대로 써두었을까요? 기존의 세계를 떠나 고정관념이 통하지 않는 새로운 세계로 떠나보라는 초대장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르네 마그리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물은 이름을 갖고는 있지만 우리가 새로운 이름을 찾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미지나 명칭이 고정된 것일수록 새로운 이름, 새로운 의미를 연결하면 예상하지 못한 효과를 보여준다는 걸 르네 마그리트는 거의 100년 전부터 보여준 셈입니다. 르네 마그리트를 그림 그리는 철학가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 것 같죠.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태어날 때 부여받고 다른 하나는 성인이 될 무렵에 갖게 됩니다.

내는 이름이라고 하죠. 부족을 위해 큰 공을 세웠을 때도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는다고 합니다. 그들이 새롭게 얻는 이름은 성장하며 보여준 특성과 용기, 그리고 타인을 위해 바친 아름다움이 담기게 될 테니 두 번째 이름이 훨씬 자기다운 이름일 거라는 생각도 드네요. 요즘은 우리도 그런 이름을 지어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옛사람들이 호를 짓듯 SNS에 사용할 자신의 아이디를 만들 때가 있는데 그때도 여러 의미를 생각하고 뜻을 고민하며 나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죠. 재미있는 이름도 있고 자신의 세계관을 담은 이름도 있고 본명이 채워주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는 한풀이용 이름도 덜어는 본 것 같습니다. 모든 이름에는 이름값이 따라오고 이름의 역할도 따라옵니다. 첫 번째 이름이든 두 번째 이름이든 중요한 건 그 이름에 어떤 삶을 채웠는가 하는 것이겠죠. 누군가 내 이름을 떠올리며 조금은 흐뭇했던 하루였기를, 그렇게 괜찮은 하루가 지나갔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이름 이미 갖고 계신 분도 계시겠죠. 나의 이름이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가져다 줄까 생각해 보게 되네요. 오늘 저녁에 쉼표 하나에 이어서 전해드린 곡, 영국의 록밴드 라디오헤드의 곡이죠. Exit Music for a Film이라는 곡. 이 곡을 오늘은 브래드 멜다우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끝곡 전해드릴 시간인데요. 모나리자입니다. 넷킹콜의 목소리입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콘서트 현장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FM 실황음악 최은규입니다. 오늘은 지난 1월 13일 체코 프라하 루돌피눔 수크홀에서 펼쳐진 마한 에스파하니의 합시코드 음악회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마르티노의 프롬나드, 파야의 합시코드 협주곡 등이 연주됩니다. 미국의 합시코드 연주자 마한 에스파하니는 합시코드가 과거의 악기가 아니다 라는 신념을 갖고 있는 연주자입니다. 그래서 정통 레파토리뿐만 아니라 현대음악과 실험음악까지 도전하면서 합시코드의 새로운 가능성을 개척하고 있는데요. 오늘 들으실 지난 1월 프라하 공연에서도 마르티누와 헨리 카웰, 페트르 에벤 등의 20세기 음악가들의 곡들을 다수 선보입니다. 먼저 보후슬라브 마르티누의 프롬나드를 들으시겠습니다. 이 곡은 플룻과 바이올린 합시코드로 연주하는 아주 독특한 편성의 작품인데요. 전체의 4악장 구성이고 20세기에 작곡되긴 했지만 마치 바로크 음악 같은 좀 고풍스러운 느낌이 있는 곡입니다. 마르티누 특유의 신바로크 풍의 경쾌함과 리듬의 생동감이 잘 드러나는 곡입니다. 자, 그럼 마르티노의 프롬나드 전악장을 마한 에스파하니의 합시코드, 오토 라이프리히의 플룻, 밀란 알 아슈합의 바이올린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마르티노의 프롬나드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마한 에스파하니의 합시코드 연주, 오토 라이프리히의 플룻, 밀란 알 아쉬합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오늘 듣고 계신 지난 1월 13일 프라하 음악회에서는 합시코드가 중심이 되는 여러 곡들이 연주되고 있는데요. 다음 곡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오페라 카프리치오 가운데 춤 모음곡입니다. 우아하고 고전주의적인 분위기를 담은 짧은 춤곡이 연주되는데요. 바스비의 지그 가보트가 연주됩니다. 합시코드 연주자 마한 에스파하니와 동료 음악가들의 연주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카프리치오 춤 모음곡 들으시겠습니다.

리알트 슈트라우스의 카프리치오 가운데 빠스비의 지그 가보트로 구성된 춤 모음곡 감상하셨습니다. 합시코드 연주자 마한 에스파하니를 비롯한 여러 음악가들이 함께 연주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20세기 미국 작곡가 헨리 카웰의 콰르텟인데요. 이 곡은 1악장 콘모토 알레그로, 2악장 렌토, 3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4악장 몰토 비바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한 에스파하니를 비롯한 여러 음악가들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헨리 카웰의 콰르텟 전악장 들으셨습니다. 합시코드 연주자 마한 에스파하니를 비롯한 여러 음악가들의 연주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가 진행하는 FM 실황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지난 1월 13일 체코 프라하 루돌피눔 수크홀에서 열린 마한 에스파하니의 합시코드 공연 실황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음악회에서 합시코드를 연주하고 있는 마한 에스파하니는 이란계 미국 연주자입니다. 합시코드의 새로운 챔피언이라는 수식어로 불리는 이 시대 대표적인 합시코드 연주자인데 옛날 바로크 악기로만 여겨지던 합시코드를 현대음악의 중심으로 끌어올린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프라하 음악회에서도 현대음악을 다수 연주하고 있는데 다음 곡은 20세기 체코의 작곡가 페트르 에벤의 합시코드 소나타입니다. 마한 에스파하니의 합시코드 연주로 전악장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신 곡은 체코의 작곡가 페트르 에벤의 합시코드 소나타였습니다. 전악장 연주의 마한 에스파니였습니다. 다음 곡 역시 체코의 현대 음악가의 곡인데요. 빅터 칼라비스의 바이올린과 합시코드를 위한 소나타 작품 번호 28입니다.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2악장 안단테, 3악장 알레그로 비보까지 전악장 연주의 밀란 알 아슈합의 바이올린, 마한 에스파니의 합시코드입니다.

20세기 체코의 작곡가 빅터 칼라비스의 바이올린과 합시코드를 위한 소나타 작품 번호 28 전악장 들으셨습니다. 밀란 알 아슈하베의 바이올린 연주, 마한 에스파하니의 합시코드 연주였습니다. 지난 1월 13일 프라하 루돌피눔 수크홀에서 펼쳐진 공연 듣고 계신데요. 이번 음악회에는 합시코드라는 악기의 고정관념을 깨는 참신한 선곡이 돋보입니다. 합시코드 하면 바로크 시대나 연주되던 좀 옛날 건반 악기라는 인식이 강한데 마한 에스파하니가 선보인 합시코드 곡들은 현대 음악가들의 곡이라서 좀 합시코드의 소리도 새롭게 들립니다. 이번 공연 마지막 곡은 스페인 작곡가 마누엘 데 파야의 합시코드 협주곡인데요. 이 곡은 1926년 11월 5일에 반다 란도브스카의 독주로 초연됐습니다. 합시코드의 현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곡인데 합시코드와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바이올린, 첼로로 연주하는 곡이고요.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렌토, 3악장 비바체로 구성됩니다. 자, 그럼 파야의 합시코드 협주곡 전악장을 마한 에스파하니를 비롯한 여러 음악가들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마누엘 데 파야의 합시코드 협주곡 감상하셨습니다. 1악장 알렉로, 2악장 렌토, 3악장 비바체까지 전악장 연주에 합시코드 연주자 마한 에스파하니를 비롯한 여러 음악가들이었습니다. 오늘 FM 실황음악에서는 지난 1월 13일 체코 프라하 루돌피눔 수크홀에서 펼쳐진 마한 에스파하니의 합시코드 연주의 실황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음반으로 합시코드 곡을 더 들어보시겠는데요. 프랑시스 뿔랑의 합시코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꽁세르 샹페트르, 1악장 알레그로 몰토, 2악장 안단테, 3악장 피날레 프레스토 들으시겠습니다. 사이먼 프레스톤의 합시코드 연주, 앙드레 프레빈이 지휘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프랑시스 블랑의 합시코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꽁세르 샹페트르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사이먼 프레스톤의 합시코드 연주, 앙드레 프레빈이 지휘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FM 실황음악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최은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다운 가구 배창복입니다. 술을 잘 마시진 못하지만 가끔 아내와 집에서 막걸리를 마실 때가 있습니다. 막걸리는 마시기 전에 누구나 다 아는 꼭 거쳐야만 하는 절차가 있죠. 병을 들어서 목을 잡고 천천히 흔들고 또 거꾸로도 잠시 세웠다가 다시 빙글빙글 돌리고 이리저리 뒤섞죠. 가만히 두면 맑은 술 아래로 하얀 침전물이 가라앉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너무 세게 흔들면 속에서 압력이 차오르고 뚜껑을 여는 순간 훅 하고 넘쳐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 어르듯 달래듯 다룹니다. 천천히 뚜껑을 엽니다. 칙 하고 빠져나오는 숨 같은 소리. 그제야 맑은 맛과 묵직한 맛이 어우러진 막걸리 한 잔이 됩니다. 우리 마음속 병 안에도 항상 여러 가지 감정들이 층층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짧은 감정 아래로 놓이는 걱정이나 서운함 또 외로움 같은 감정들은 이상하리만큼 길고 지리합니다. 한번 마음에 가라앉으면 그 감정들은 쉽게 흩어지지 않고 오래 남아있죠. 나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건 좋은 감정만 붙드는 일이 아니라 기쁨과 슬픔 또 설렘과 불안까지 잘 섞어내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세게 흔들지 않으면서 또 그렇다고 가라앉게만 두지도 않으면서 그제야 우리의 하루도 끝까지 남김없이 조금 더 깊은 맛으로 마셔낼 수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다운 가곡 오늘 준비한 첫 곡은 김명숙 씨 조원경 곡 비와 나그네입니다. 베이스 김요한입니다.

김명숙 씨 조원경 곡 비와 나그네, 베이스 김요한의 노래로, 윤현모 씨 김동환 곡 구름향기, 소프라노 김혜란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장수철 씨 정세문 곡 떠나는 마음, 바리톤 이훈의 노래로, 정영택 씨 곡 옛친구, 소프라노 김순영의 노래로 감상하시죠.

제문곡 떠나는 마음이었는데요. 바리톤 이훈이었습니다. 이은상 씨 현재 명곡 이우영 편곡 그 집 앞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파페라 듀오 라보엠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죠. 배창복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햇빛이 뜨겁다고 양산 쓰는 일은 거의 없다. 비에도 어지간하면 우산을 쓰지 않는다. 프랑스는 심지어 우산 쓰려는 사람한테 일상적으로 하는 타박도 있다. 우리는 설탕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 정도 비에 녹지 않는다. 비 좀 맞는다고 녹지 않는다 하는 타박이다. 하지만 사람 몸은 몰라도 마음은 설탕이다. 봄비에도 비그친 투명한 햇살이나 밤공기에도 다 녹는다. 우산이나 양산을 써도 그 안에서 마음은 다 녹아내린다. 달콤하고 부드럽게 녹아내린다.

생상스의 동물의 축제 중에서 백조의 가사를 붙여 노래한 노떼 스텔라타, 별이 빛나는 밤의 첫 곡이었습니다. 이탈리아 크로스오버 남성 트리오 일볼로가 함께했습니다. 수요일 밤 당신의 밤과 음악,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93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안내 드립니다. 오는 5월 28일 무슨 날일까요? 목요일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당신의 밤과 음악을 진행한 지 8년 되는 날입니다. 벌써 8년이나 됐나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보통 5주년, 10주년은 기념해도 8주년에는 별 이벤트 없이 보내곤 하는데 저는 남들과 좀 다른 걸 좋아합니다. 저는 8이라는 숫자가 마음에 들어서 올해 8주년 때 여러분과 함께 기념하고 싶습니다. 특집이라는 이름의 거창함보다는 일단 여러분이 좋아하는 생방송으로, 그리고 그동안 안 보이는 라디오를 고집해왔는데요. 그 전통을 하루쯤 깨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할 예정입니다. 좋으시죠? 밤에 어울리는 라이브 연주도 준비되어 있고, 또 깜짝 게스트, 여러분들이 기대할 만한 그런 분들 함께할 테니까요. 5월 28일 목요일 당신의 밤과 음악, 저의 진행 8주년 특집 생방송,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뒷번호 9373번, 녹음이 짙어지는 초여름 같은 봄밤입니다. 오늘 밤도 당밤과 함께합니다. 적어주셨고요. 4291번, 당신의 밤과 음악 낭만적이고 평안해요. 이상하게 5월이 바로 떠날까 걱정입니다. 하셨습니다. 계절마다 사연 패턴이 있습니다. 일단 1, 2월 되면 춥다, 봄은 언제 오나. 3월이 되면 3월은 분명 봄인데 아직 너무 추워요. 봄은 언제 오나요? 그리고 4월, 봄은 왔는데 꽃은 언제 피나요? 그리고 날도 오락가락하네요. 아직 겨울이 다 가지 않았나 봐요. 5월이 되면 우리 4291번처럼 여름이 올 것 같아요. 아쉬워요. 라는 사연이 많이 도착합니다. 사실 그냥 지금 이 순간, 이 시절을 최선을 다해서 즐기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핸델 할보르센의 파사칼리아, 나이젤 케네디의 바이올린, 린 하렐의 첼로입니다.

핸델 할보르센의 파사칼리아, 나이젤 케네디의 바이올린, 린 하렐의 첼로였습니다. 멘델스존의 무언가 A플랫 장조 작품 53의 1 바닷가에서와 무언가 G장조 작품 62의 1 5월의 산들바람입니다. 안드라 슈프의 피아노입니다.

멘델스존의 무언가 A플랫 장조 작품 53의 1 바닷가에서와 무언가 G장조 작품 62의 1 5월의 산들바람 안드라 슈프의 피아노였습니다. 슈베르트의 현악 4중주 13번 A단조 도이치번호 804중에서 2악장 안단테 에머슨 현악 4중주단입니다.

휴베르트 현악사 중주 13번 A단추 도이치포노 804의 2악장 에머슨 스트링 퀄텟이었습니다. 벨리니 오페라 누르마 중에서 카스타 디바 정결한 여신 이어드립니다. 요코 하루야

벨리니 오페라 노르마 중에서 까스타 디바, 정결한 여신, 요코 하르얀의 트럼펫, 노르웨이 방송 교향악단이었습니다. 3909번. 고1이 된 막내가 얼마 전 국어 시간에 엄마가 좋아하는 오은 시인의 나는 오늘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괄호 열고, 저는 오은 시인을 당밤에서 상엽님의 소개로 알게 된 밤에 더 착해지는 애청자랍니다. 책장에 있는 시집들을 보고 엄마가 좋아하는 시인님을 기억해준 막내에게 깜짝 선물로 상엽님의 시낭송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오은 시인의 나는 오늘 낭송 신청해도 될까요? 배경음악은 협디께서 골라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아이에게 선물을 하시는데 시낭송을 선물로 전해준다. 참 낭만적입니다. 우리 고1 막내 좋아하시겠죠? 음악 없이 신앙송 하는 걸 전 좋아합니다.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오늘 오은. 나는 오늘 토마토. 앞으로 걸어도 나, 뒤로 걸어도 나, 꽉 차 있었다. 나는 오늘 나무. 햇빛이 내 위로 쏟아졌다. 바람에 몸을 맡기고 있었다. 위로, 옆으로, 사방으로 자라고 있었다. 나는 오늘 유리. 금이 간 채로 울었다. 거짓말처럼 눈물이 고였다. 진짜 같은 얼룩이 생겼다. 나는 오늘 구름. 시시각각 표정을 바꿀 수 있었다. 내 기분에 취해 떠다닐 수 있었다. 나는 오늘 종이. 무엇을 써야 할지 종잡을 수 없었다. 텅 빈 상태로 가만히 있었다. 사각사각 나를 쓰다듬어 줄 사람이 절실했다. 나는 오늘 일요일, 내일이 오지 않기를 바랐다. 나는 오늘 그림자, 내가 나를 끈질기게 따라다녔다. 잘못한 일들이 끊임없이 떠올랐다. 나는 오늘 공기, 내 옆을 맴돌고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너를 살아있게 해주고 싶었다. 나는 오늘 토마토. 내 앞에서 온몸이 그만 붉게 물들고 말았다.

에미 후지타의 음성으로 존 덴버의 노래 투데이 보내드렸습니다. 6, 7년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금요일 밤 코너 함께했던 오은 시인의 시 나는 오늘 3909번의 막내 고1 학생에게 낭송 보내드렸습니다. 그 전에 들으신 음악은 이 바흐의 양들은 평화롭게 풀을 듣고 슈아페켄넨 지허바이덴 사냥칸타타 바흐 작품 번호 208 중에서 보내드렸습니다. 크리스토퍼 파크닝의 기타였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밤의 한 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세계적인 석학 스기야마 마사키의 책 유목민의 눈으로 본 세계사 한 페이지 만나보시죠.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한 사람들에게 이곳저곳을 떠도는 사람들은 낭만적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비사회적이고 불안하거나 위험한 존재로도 여겨집니다. 역사 속에선 후자의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중앙 유라시아 등의 황폐한 사막이나 초지를 떠도는 유목민들은 야만인으로 치부됐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몽골 연구학자인 스기야마 마사키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는 유목이란 형태의 생활 방식을 창출함에 따라 건조하고 광범위한 불모의 대지도 생활권으로 하는 게 가능했다. 이것이 가진 의미는 실로 크다. 유목민의 존재에 의해 점으로 존재하던 크고 작은 오아시스가 연결됐다. 그뿐만 아니라 문명권이 된 농경지역도 유목민 덕분에 상호 고립되는 걸 모면할 수 있었다. 유목민이라는 이동 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 중앙 유라시아는 하나의 세계가 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스기야마 교수는 주장합니다. 인간의 역사나 세계사가 모두 정착민들에 의해 발전했다는 정착민 위주의 역사관이나 역사기록은 바뀌어야 한다. 역사 속에서 늘 주변인이거나 약탈자며 혹은 문명의 파괴자로 폄훼되어 온 유목민의 역할이야말로 중요하게 재평가돼야 한다. 그러면서 스기야마 교수는 유목민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특징, 유목민을 유목민으로 만든 강인한 특징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유목민은 흐리멍텅에서는 살아갈 수 없다. 먼저 그들은 말을 타지 못하면 쓸모가 없다. 기상과 자연환경의 전반에 걸쳐 민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족과 가축의 주의 깊은 눈빛과 동정도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획성, 내구력, 순간의 판단력과 결단성이 필요하다. 일상 속에서 열악한 상황 속을 떠돌거나 방황하는 모든 사람들의 내면도 다 유목민과 같겠죠. 그 상황을 견디고 극복하는 그들의 내면에도 누구보다 짙은 섬세함과 위기 대처 능력이며 결단력과 모든 존재에 대한 연민이 깃들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밤의 한 페이지 오늘은 일본의 세계적인 몽골 연구가인 스기야마 마사키의 책 유목민의 눈으로 본 세계사 속의 한 페이지 만나봤습니다. 함께 들으신 음악 The Wing of Ethan, 에탄의 구애 아디에무스였습니다. 쿠프랭의 클라브생 모음곡 중에서 Le Barricad Mysterious 신비한 장벽 보내드립니다. 카티아 부니아티슈빌리의 피아노입니다.

베토벤의 로망스 2번 F장조 작품 50, 정경화의 바이올린, 정명훈이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새싹이십니다. 5108번 사용하시는 분.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54번, 이민찬 연주로 들을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정식 음반으로는 발매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아노 협주곡 1번 A단추 작품 54의 1악장 알레그로 아페투오소 마리아 주앙피레스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의하는 유럽 체인보 오케스트라입니다.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1번 A단추 작품 54의 1악장, 마리아 주앙 피레스의 피아노,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의하는 유럽 최인보 오케스트라였습니다. 7317번 울산에서 애청하는 택시기사입니다. 항상 야간 근무를 하니 당밤과는 친구가 아니 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아, 이런 말투 너무 좋습니다. 아니 될 수 없다. 가끔 손님들이 당밤을 알아들으시고 좋은 방송을 듣는다고 말씀해 주시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도 당밤으로 행복하게 일하니까요. 자주 들려주시던 라마니노프를 이제 사랑하게 됐습니다. 쇼팽 야상곡만 알던 저에게는 큰 행운이죠. 요즘 공부를 한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늦은 나이에 자격사 취득을 위해서 지난 시간 열정을 다시 소환 중입니다. 만약 제가 좋은 결과를 낸다면 협디와 당밤 제작진의 노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우리를 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울산 택시기사 5238 신청곡 되면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파가니니 주제의 광시곡 18번 신청하셨습니다. 사실 이 곡은 신청하신 분이 계셨고 들려드린 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 울산택시 5238번 오늘 듣고 계시죠? 자격증 취득 합격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아마 오래 들으셨다면 저희 당신의 밤과 음악이 합격방송이라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마음 편안하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밤에 운수업 종사하시는 많은 기사님들 안전운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라마니노프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 A장조 작품 23 중에서 18변주 오늘은 1956년 1월 레코딩으로 준비했습니다. 아르투르 루빈슈타인의 피아노, 프리츠 라이너가 주의하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자격증 취득까지 두 배로 빨리 합격하시라고 두 곡을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곡, 라머니노프의 교향곡 2번 2단추 작품 27 중에서 3악장 아다지오, 유지 노먼디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1973년 12월 레코딩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들으시는 곡, 라머니노프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 A장추 작품 23 중에서 18변주, 아르투르 루빈슈타인의 피아노, 프리츠 라이너가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베토벤 비창 2악장을 노래로 만든 노트르 아무르 우리의 사랑입니다. 소프라노 프랑스 듀발과 바리톤 브리노 라플랑트, 클로드 웹스터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기타와 플루트의 조화도 기가 막히게 좋은 곡으로 마음이 정화되는 곡. 최윤정 씨가 신청하신 실루엣, 크리스 글래스필드의 기타, 수잔나 우레이의 플루트 연주로 오늘 끝곡 보내드렸습니다. 수요일 밤 당신의 밤과 음악, 오늘 순서 마칩니다.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빗방울은 물이 서로 끌어당기고 바깥으로 퍼지지 않으려는 힘, 이 표면 장력 때문에 공기 속을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가장 안정적인 모양인 둥근 공처럼 뭉쳐집니다. 마음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으려는 일종의 표면 장력이 있어서 체면, 자존심, 역할의식이나 배운 규범 같은 것들이 마음의 표면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안쪽의 미세한 감정들이 곧바로 쏟아져 나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홍소연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빗방울

슬픔이 뒤섞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의 표면 장력을 유지하고 싶은 날, 아니면 표면을 건드려서 툭 터뜨려 보고 싶은 날, 오늘은 어떤 날이실까요?

5월 20일 수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첫 곡. 19, 20세기 벨기에 여성 작곡가죠. 에바 델라쿠아의 빌라넬, 목가였습니다. 아, 여행자의 비상을 나의 시선은 오랫동안 쫓았네. 꿈꾸는 내 영혼은 제비와 동행해서 하늘을 난다네. 신비로운 고장으로. 이 제비가 날아가는 걸 보고선 어디론가 멀리 여행하고픈 마음을 노래한 곡이었습니다. 소프라노 나탈리 데세, 미카엘 쉔반트가 지휘하는 베를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수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문 열었습니다. 표면 장력 안에 숨어있는 오늘 여러분의 감정은 과연 어떤 걸까요? 이 노날의 음악과 함께 기쁨은 좀 툭 터뜨리고 분노나 슬픔은 다스릴 수 있는 한 시간 만들어가 보셨으면 좋겠네요. 역시 19, 20세기 작곡가인데요. 이번엔 이탈리아 아티스트입니다. 파스퀄레 마리오 코스타의 에라 디 마지오, 5월이었지요. 나폴리 칸촌에 감상하시겠습니다. 5월의 어느 날 밤 그댄 내게 예스라고 말했지. 이런 가사가 있는 노래인데요. 첫사랑을 만났던 5월이 어김없이 돌아오듯 헤어진 자신의 사랑 또한 곧 돌아오리라 믿는 애가입니다.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음성으로 들어보시죠.

5월을 노래한 이탈리아 가곡 이 나폴레타나 두 작품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20세기 나폴리 출신의 작곡가 주세페 치오피의 나세라 에마지오 5월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테너 로베르토 알라냐의 음성이었고요. 먼저 들으신 나폴리 칸초네는 파스퀄레 마리오 고스타의 작품이었죠. 5월이었지요.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마오리 민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탕이, 산들바람이 미풍이 이내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우리가 마오리 민요의 노래하면은 그 포카레카레하나 사랑 노래들 많이 떠올리실 텐데 이 마오리 음악에서 바람은 신성하게 여겨지는 어떤 자연의 존재이자 여행자들의 동반자로 자주 표현된다고 하나요? 이 노래 역시 먼 곳에 있는 고향 혹은 사랑하는 이에게 자신의 마음을 바람을 통해 전하고 싶다는 애틋한 감정을 담은 곡입니다. 소프라노 키리테 카나와의 음성입니다.

메뉴 두 곡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페루, 이 안데스 산맥의 전통 메뉴였습니다. 엘 콘도르 파사. 콘도르는 날아가고. 잉카 제국 시절의 영웅이 장렬히 전사한 뒤 하늘의 지배자 콘도르로 환생했다는 그런 믿음을 노래한 곡입니다. 콘도르 하면은 안데스 산맥에 사는 자유를 상징하는 전설의 독수리죠. 오늘은 미국의 소년 합창단 피닉스 보이스 콰이어의 하모니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민요, 마오리족의 노래였습니다. 마탕이, 미풍이 이내, 소프라노 키리테 카나와가 불렀습니다.

그래미상을 여러 차례 수상한 바 있는 미국의 재즈 뮤지션이죠. 에스페란사 스폴딩의 곡이었습니다. 그녀 하면은 저는 떠오르는 그 영상이 있는데요. 스티비 원더의 오버조이드를 그녀가 그녀만의 재즈 스타일로 해석해서 불렀는데 그 더블 베이스를 튕기면서 부르던, 와, 감탄이 절로 나오던 그 영상이 잊히질 않습니다. 반갑게 들었네요. 그녀가 만든 애플 블러썸, 사과나무꽃이었습니다. 에스페란사 스폴딩이 직접 불렀고요. 브라질의 싱어송라이터 밀튼 나시멘토가 함께 했습니다. 이번엔 19세기 이탈리아 작곡가 빈첸초 벨리니의 오페라 만나보시죠. 캐플리카와 몬테규가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죠. 그 중에서 줄리엣의 아리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 꽌떼 볼 때, 아, 얼마나 여러 번. 아, 얼마나 여러 번 하늘에 울면서 묻는지. 이 정략 결혼을 앞둔 그녀가 로미오와의 재회를, 사랑하는 사람과의 재회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소프라노 박혜상의 음성, 베르트랑드 빌리가 지휘하는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빈첸초 벨리니의 벨칸토 오페라 두 편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해적 중에서 아스콜타 넬 플로르 델레 템페스테 들어보라 저 성난 폭풍우 속에서 귀족 출신의 해적이죠. 괄티에로의 아리아였습니다.

그가 해적선이 난파된 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고선 자신의 연인이었던 이모제네를 그리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해적을 소탕한 에르네스토 공작과 이미 결혼한 몸이죠. 테너 후안디에고 플로레즈, 로베르토 아바도가 지휘하는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먼저 벨리니 오페라의 작품은 캐플리카와 몬테규가였습니다. 그 중에서 줄리엣이 부르는 아 얼마나 여러 번, 소프라노 박혜상이 불렀고요. 베르트랑드 빌리가 지휘하는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작자 미상의 영국 노래 들어보시죠. When May is in his prime, 5월이 절정일 때, 보이소프라노 커너버로우즈, 암스테르담 리키 스타더스트 4중주단의 연주입니다.

명곡 노래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16세기 작곡가죠. 로버트 존슨의 Have You Seen But a Bright Lily Grow 였습니다. 스팅의 음성, 에딘 까라마조프의 루트 연주였습니다. 르네상스를 비롯한 중세 노래들이 수록된 스팅의 음반이죠. Songs from the Labyrinth 중에서 함께했습니다. 먼저는 작잠 이상의 영국 노래였어요. 5월이 절정일 때. 보이스프라노 커너 버로우즈가 불렀고요. 암스테르담 레키 스타더스트 4중주단의 연주였습니다.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집니다.

바로크 시대 시작과 끝은 이렇습니다. 시작은 1600년경 이탈리아에서 오페라가 탄생하고 모노디 양식이 등장하면서 르네상스 음악이 저물고 새로운 음악 양식이 시작된 때. 끝은 1750년경 바흐가 세상을 떠난 해로 바로크 음악의 정점이 막을 내리고 고전주의 시대로 넘어가서 전환점이 된 때. 그 시작과 끝 사이의 시간은 약 150년. 그 150년 동안 바로크 시대 사람들은 음악으로 감정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마치 요리 레시피처럼 특정한 음악 기법을 넣으면 특정한 감정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느낀다, 이런 일종의 공식이 있다고 여겼는데요. 그 공식에, 그러니까 다양한 감정을 요리하는 데에는 조표가 사용됐습니다. C장조는 기쁨과 당당함, C단조는 달콤하지만 슬픔, D장조는 호전적이고 흥분을 불러일으키는 느낌, D단조는 경건하고 진지하며 차분함, E플랫장조는 애처롭고 비탄에 잠긴 느낌, 이 장조는 육체와 영혼의 갈라지는 듯한 강렬함, 이 단조는 슬프지만 완전히 절망적이진 않은 상태, F샵 단조는 고통과 버림받음, G장조는 설득력 있고 화려함, G단조는 우아하고 아름다움, A장조는 강렬하고 선명함, A단조는 고결하고 차분함, B플랫 장조는 웅장하면서도 겸손함, B단조는 거칠고 불안하며 절망적인 느낌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처럼 음악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움직일 수 있다고 본 바로크 시대의 미학을 감정론이라고 부르죠. 이 바로크 초기 르네상스에서 바로크로 넘어가는 흐름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 바로 이탈리아 작곡가 시지스몬도 디 인디아였습니다. 1582년경에 태어난 딘디아는 형식보다 감정 표현을 앞세운 이 새로운 단성 음악의 선구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급진적인 화성 진행과 예상치 못한 불협 화음을 사용해서 가사의 감정을 활용했습니다.

훨씬 더 강렬하게 전달하려고 했죠. 그의 작품들은 당시 이탈리아에서 발전하던 새로운 음악을 대표하는 작품들로 꼽히는데 그 가운데 한 곡, 여기 나의 아름다운 필리가 있어요. 에코 필리 미아벨라입니다. 전에 딘디아의 나의 잔인한 연인 필리어를 소개할 때 잠깐 언급한 바 있는데요. 여기서 필리는 목가적 사랑시에 자주 등장하는 이상화된 여인의 이름입니다. 여기 나의 아름다운 필리가 있어요. 말해줘 사랑이여. 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따라갈까요? 도망갈까요? 아니, 그녀를 사랑하겠습니다. 나의 욕망을 따르겠습니다. 그녀를 위해서라면 죽음조차 달콤하니까요. 나를 불태우는 이 열정 속에 여기 사랑스러운 필리가 있습니다.

딘디아의 세소옥 가곡, 여기 나의 아름다운 필리가 있어요. 보컬 앙상블 비반떼의 하모니로 감상하셨습니다. 딘디아와 비슷한 시기의 작곡가죠.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의 이오 미손 조비네타, 나는 봄을 즐기는 아가씨라네 끝곡으로 골랐습니다. 네덜란드의 보컬 앙상블 퀸크의 하모니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한 소설가는 작가로 살아온 쉽지 않은 날들을 환승을 거듭한 삶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익스프레스 티켓 같은 건 없었던 여정. 그래서 환승을 거듭해야만 가고 싶은 곳을 향해 조금이나마 다가갈 수 있었던 날들이었다고 썼고, 그 환승의 동력은 문학에 대한 애정이었다고 써놓았죠. 환승이라는 말이 오늘은 유독 마음에 와닿습니다. 누군가는 환승을 나풀거리는 변심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남들이 흔히 가지 않는 곳으로 가야 하는 사람들에겐 환승이 운명적이고도 애틋한 말이 되겠죠. 한동안 무더웠던 날들 위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도 우리를 다음 계절로 데리고 가는 환승역 같은 건 아닐까. 부쩍 짙어진 창밖의 초록을 바라보게 되네요. 오늘 하루도 수고

5월 20일 수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원의 첫 곡은 Last Train Home이었습니다. 팻 메스니가 작곡하고 팻 메스니 그룹의 연주로 꽤 자주 전해드리는 곡이죠. 이 곡을 오늘은 기타 듀오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나비 무니 그리고 존 피자렐리의 기타 연주로 들으신 Last Train Home. 이어드린 곡 역시 기차가 제목이 들어가요. 일트레노바 기차가 떠나가네 떠나네 라는 곡이었는데요. 이 곡 원래 500 miles라는 그 유명한 노래의 선율에 이탈리아어 가사를 붙여 노래했죠. 크리스티안 슈발리에가 노래한 일트레노바였습니다. 박용진 씨, 비 오는 오후에 새음. 마산만도 비 오는 소리로 세상의 모든 소리가 가득입니다. 라고 보내셨네요. 마산만이면 충무인 거죠? 그쪽에서 보내신 것 같네요. 그리고, 벨로다님은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네요.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따스한 새음과 함께 저녁 시간 보내려 합니다. 하셨어요. 9472번 쓰시는 분은 오늘의 이 환승역이 꽤나 마음에 드는 퇴근길이네요. 곧 고무장갑도 녹고 상추도 녹을 계절이 오지만 오늘만큼은 새음과 함께 환승역에 오래 머물러 보렵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지난 며칠 정말 한여름처럼 더웠던 그 더위가 이 비로 많이 물러갔죠. 정말로 오늘 오프닝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우리를 환승역에 데려다 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9472번 쓰시는 분도 문자 고맙습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새음에 보이는 라디오는 내일 목요일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청취하면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가능한데요. #9310입니다.

청취 중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첼로와 바이올린 연주를 준비했는데요. 수요르 슈만, 길 위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이 곡은 프랑스의 첼리스트 마티우 사글리오, 그가 곡을 쓰고 첼로를 연주하고요. 그리고 레오 율만의 바이올린 연주도 함께합니다. 들어보시죠.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영화음악이죠. 뭐, 영화음악사의 길이 남을 곡이기도 하죠.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영화음악가 니노 로타가 음악을 맡았던 페데리코 펠리니 감독의 영화 라스트라다 길이라는 1954년 영화의 테마 제스오미나 여성 그 주인공 여자 주인공의 이름이 제스오미나였죠. 이 곡을 오늘은 보컬 버전으로 전해드렸는데요. 니노로타 그랜드 오케스트라의 연주 위에 카티나 라니에리의 목소리가 함께 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제목이 수요일러 슈마 길 위에서라는 곡이었어요. 길 위에서 또는 어느 여정에서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프랑스 출신의 첼리스트 마티오 사글리오가 작곡하고 연주했고요. 레오 율만의 바이올린 연주도 함께 했습니다. 3083번 쓰시는 분, 빗속 하천에서 먹이 사냥하는 검은 댕기 해오락이 발견했습니다. 몇 년 전 하천 정비 사업을 했더니 찾아왔나 봐요 라고 하셨네요. 반가운 손님이네요. 검은 댕기 해오락이 사진, 네, 또 보이는 라디오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현용 씨께서 마산만의 정확한 명칭은 하포만입니다 라고 정정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 하포구 앞바다이고요 라고 하셨네요. 네, 제가 엉뚱한 말을 했어요. 그렇죠? 충무는 이미 통영이 된 지 오래고 마산은 또 창원이 되었죠. 네, 이현용 씨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1200번 쓰시는 분 문자 주셨는데요. 퇴근하고 대학원 가는 길에 일부도 다 못 들어서 늘 다시 듣기로 됐습니다. 오늘은 등교 안 해서 집에서 들으니 빗소리와 새음 더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은 좀 더 편안하게 듣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1111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를 청하셨네요. 새음을 들으며 산책길에서 고요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참 소중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핑크 마티니의 곡을 정하셨어요. 이 곡 신청곡 순위 손가락 안에 듭니다. 그렇죠? 네. Splendor in the Grass, 초원의 빛 이 곡 전해드리죠. 세상의 모든 음악 11집 음반에도 수록되어 있는 곡이고요. 간주 부분에는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1악장이 사용되기도 했죠. 핑크 마티니의 초원의 빛 들어보시죠.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귀에 익은 멜로디죠. 꼬안도 꼬안도 꼬안도. 토니 레니스가 작곡하고 노래한 1960년대 초반의 히트곡이죠. 팻부는 또 이 노래를 영어 버전으로 불렀었고요. 오늘 원곡 토니 레니스의 원곡으로 꼬안도 꼬안도 꼬안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얼마 전은 아니죠. 좀 됐지요.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에도 여러 버전의 이 노래가 흘러서 또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핑크 마티니의 곡이었죠. 그들의 4집 음반, 음반 제목 역시 Splendor in the Grass였죠. 그 가운데 타이틀곡이라고 할 수 있는 Splendor in the Grass, 초원의 빛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8436번 쓰시는 분 문자로 정하신 곡입니다. 백수된 기념으로 와이프와 인천에서 멀리 떨어진 해남 땅끝까지 왔어요 하셨네요. 바닷소리 들으며 새음 들으며 평화를 느끼는 사치를 누립니다. 된다면 이 곡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최근에 퇴직하신 것 같아요. 네. 좀 오랜만에 좀 편안한 시간도 누리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네요. 네, 청하신 곡 프랑스 뮤지컬이죠. 10개 파스칼 오비스포의 뮤지컬인데요. 10개 가운데 엔딩곡이죠. 모세와 그 모든 캐스트들이 함께 합창으로 또 노래하는 렁비뎀의 사랑하고 싶어 라는 곡이죠. 이 곡 모세 역의 다니엘 레비와 올케스트의 노래입니다. 들어보시죠.

국내 무대에도 올려졌었죠. 프랑스 뮤지컬 파스칼 오비스포의 뮤지컬 10개 가운데 마지막 엔딩곡입니다. 모세가 노래하고 뒷부분에는 그 모든 캐스트들이 다 나와서 코러스를 함께 하죠. 랑비데메 사랑하고 싶어. 다니엘 레비 프랑스 가수 모세 역의 가수 다니엘 레비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가수가 몇 년 안 됐네요. 지난 2022년에 60세로 세상을 떠났네요. 이번 주 애청자 여러분을 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음반 선물인데요. 라흐마니노프 자신이 직접 연주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전곡 CD 세트입니다. 5월 첫 주에 소개했던 LP 세트에 대한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서 이번에 CD도 준비했습니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는 러시아 출신의 위대한 작곡가이면서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이기도 했죠. 이번 CD에도 미국 망명 시기에 피아니스트로 활약했던 1929년부터 41년까지의 연주로 피아노 협주곡 1번부터 4번까지 협주곡 전곡이 담겨 있습니다. 두 장의 CD에 담긴 라흐마니노프의 전설적인 연주 음반을 이번 주 다섯 분께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 선물방에 있는 이벤트 신청란에 신청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네, 선물 드리는 바로 그 CD에 수록된 연주입니다. 한 곡 전해드리죠.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D장 D단조 작품 번호 30 가운데 2악장 인테르메조 아다지오입니다. 이 곡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가 피아노를 연주하고요. 유진 오만디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하는데요. 1939년에서 40년 녹음입니다.

라그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D단조 작품 번호 30 가운데 2악장 인테르메조 아다지오 전해드렸습니다. 작곡자 세르게이 라그마니노프가 직접 피아노를 연주했고요. 유진 오만디가 지휘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1939년에서 40년 사이의 녹음이었습니다. 독일에서 보내셨나요? 프랑크푸르트에서 라이프치히로 일하러 가는 길에 문자 남깁니다. 우사이먼 성길님이에요. 네, 여기는 오전 11시네요. 좋은 독일 노래 신청합니다. 한국에서 고생하는 와이프와 보고 싶은 딸들과 같이 듣고 싶네요. 독일에서도 새음 애청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곧 조만간 곧 좋은 독일 노래 한 곡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근 잘 하시고요. 네, 멀리서 고맙습니다. 오늘의 뮤직 인사이드 이어드리죠.

1960년대 초반 프랑스를 비롯해서 유럽을 휩쓸었던 독특한 대중음악 흐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예라는 귀여운 이름을 가진 음악이었죠. 당시의 음악에 자주 등장하던 후렴 예예를 프랑스식 발음으로 옮긴 용어였는데요. 1963년에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드가 모랭이 르몽드지에 당시 젊은이들의 열광적인 문화를 분석하는 기고문을 쓸 때 예예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예의 특징은 발랄함과 세련된 편곡이라고 사전에 정리되어 있네요. 그들은 기성세대의 권위적이고 엄숙한 샹송과는 다른 감각을 보여주었고 사랑, 청춘, 자유 같은 주제를 가벼운 방식으로 다루면서도 그 이면에 냉소적이고 철학적인 메시지도 있지 않았죠. 프랑수아즈 사강의 소설 슬픔이여 안녕이 문학계에 던진 충격처럼 음악에도 새로운 세대 감수성이 등장했다는 것을 알렸고 실비 바르땅이 그 선두주자로 꼽힙니다. 하지만 실비 바르땅은 가볍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노래하면서도 그 흐름에 또 다른 무언가를 심어넣으려 애썼죠. 청춘의 아이콘으로만 소비되지 않았던 실비 바르땅은 예예의 스타로 자리잡은 이후에 오히려 더 빛났는데 그 결실 같은 곡이 바로 까로 모차르트였습니다. 새로운 청춘 문화에 모차르트라는 고전을 결합시키면서 한 단계 진화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엄숙한 것과 결별한 세대가 젊은 감각으로 불러낸 모차르트.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은 가볍고 새롭게 재해석되어 이탈리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까로 모차르트, 이탈리아어로 친애하는 모차르트라는 뜻이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차르트에게 건네는 편지 형식을 택한 이 곡은 음악의 보편적인 사명과 아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예술가를 향한 경의와 인간적인 위로를 건네면서 동시에 실비 바르땅도 예예의 아이콘에서 클래식을 음미하는 성숙한 단계로 진입했음을 상징하는 곡.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의 1악장을 노래한 까로 모차르트 들어보시죠.

실비 바르탕의 까로 모차르트는 클래식 원곡이 가진 구조적인 견고함과 대중음악의 직관적인 감각이 만나면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였죠. 이미 클래식과 대중음악의 결합을 위한 몇 번의 시도가 있었지만 실비 바르탕의 까로 모차르트는 그것이 새로운 세대에게도 통용된다는 확인을 받으며 주목받았습니다. 예의의 사운드의 선두에 섰던 가수가 클래식의 거장 모차르트에게 쓴 음악 편지. 실비 바르탕의 남다른 노력과 예술적 깊이를 확인하기 좋은 곡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문화에 도전하는 청년 문화가 탄생하고 그 문화가 다시 기존의 질서로 편입되면 또 다른 흐름이 다가와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문화와 예술의 속성을 실비 바르탕의 노래와 더불어 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실비 바르탕이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 1악장의 선율을 노래한 까로 모차르트, 친애하는 모차르트를 전해드렸습니다. 1971년에 발표한 곡이었어요. 네, 오늘은 실비 바르탕의 그 이후의 노래를 전해드렸지만 그 전에 예의의 시절의 그 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렸는데 프랑스에서 그 예의의 시대에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가수와 노래가 있죠. 뭐 물론 프랑수아즈 아르디도 있지만 프랑스 갸리라는 그 당시 뭐 소녀 가수였죠. 이 프랑스 갸리의 노래 한 곡 전해드리죠. 제목이 뿌페 드 시, 뿌페 드 송입니다. 밀랍 인형, 노래하는 인형. 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노래는 세르주 갱스부르가 써준 곡이고요. 1965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 출전해서 우승한 곡입니다. 프랑스 가리 17살 때 불렀던 노래 뿌페 드 시흐 뿌페 드 송 들어보시죠.

17살 프랑스 갤의 그 풋풋한 목소리였습니다. 뿌페드시 뿌페드송 밀랍 인형 노래하는 인형 세영시 갱스부가 작사 작곡해 주는 곡 프랑스 갤의 목소리 전해드렸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0일 수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라디오 듣고 계시는데요. 지금 시각 7시 5분입니다.

클래식 FM의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음악을 들려드리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음악이 음악의 세계로 더 깊숙이 여행하는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장르 특집 1편 땅고 파라보스 당신을 위한 탱고. 여름을 향해 가는 6월의 첫 주에 정통 탱고의 세계에 푹 빠져보려고 하는데요. 한국을 대표하는 반도네온 연주자 고상지, 탱고 바이올리니스트 김아람의 친절한 안내로 우리가 몰랐던 탱고의 내면을 탐구하는 시간 같습니다. 해설만 있는 게 아니죠. 6월 4일 목요일에는 고상지 김아람 씨는 물론 피아니스트와 스트링 앙상블까지 함께하는 스튜디오 콩 라이브도 열립니다. 오랜만에 새음에서 준비한 멋진 라이브에 청취자 여러분의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에 방청 신청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세요. 꼭 와야 하는 이유, 함께 오는 분들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적어주신 분들 가운데 약 20분 초대하겠습니다. 라이브는 6월 4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세상의 모든 음악 방송 시간에 생방송으로 열리고요. 방청 신청은 5월 27일 수요일까지만 받겠습니다. 당첨자는 28일 목요일에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 발표하겠습니다.

아스토르 피아솔라의 곡이었습니다. 아디오스 노니노였어요. 아버지 안녕히라는 의미죠. 이 곡 피아솔라가 연주 여행 중에 아버지의 부고를 듣게 되죠. 임종을 지키지 못한 그 마음,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쓴, 그 뒤에 쓴 곡입니다. 아디오스 노니노. 노니노는 아버지의 애칭이었어요. 원래는 이탈리아어로 할아버지라는 의미인데 아르헨티나로 넘어가면서 논니노가 됐고, 원래 논노였다가 논니노가 됐고, 이 논니노가 아버지의 애칭이어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쓴 곡이었습니다. 이 곡을 오늘은 고상지의 반도네온, 최문석의 피아노, 그리고 현악 앙상블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다가오는 6월 4일 당신을 위한 탱고, 탱고 파라보스 라이브 함께 할 라이브 공연을 함께 할 피아니스트 최문석이 함께 한 연주였습니다. 그날 고상지 씨와 또 바이올리니스트 또 여러 김아람 씨 외 여러 연주자들이 와서 좋은 시간 연주 들려드릴 테니까요.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보내셨던 분입니다. 어제 처음 듣는다던 유튜브로 처음 듣는다고 사연 보내주셨었는데요. 신청하셨던 곡 전해드리죠. 깐소네입니다. 알레한드로 발디. 수상 경력이 화려합니다. 네, 1992년에는 산레모 가요제에서 신인 부문에 우승을 했고요. 2년 뒤인 94년에는 바로 이 노래로 기성 부문에서 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알레한드로 발디의 노래 빠세라, 지나갈 거야 입니다.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제목이 Resta라는 제목이었어요. 모든 것은 지나가 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네 라는 제목의 곡이었습니다. 여기에서 Resta는 남았다라는 의미인데 아무것도 남지 않았네죠. 이 곡 포르투갈어와 이탈리아어로 섞어가면서 노래를 했는데 두 가수가 노래했죠. 브라질의 가수 아나 카롤리나 그리고 이탈리아 가수 기아라 치벨로 이 두 가수가 두 언어로 노래한 Resta였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Ma Solitude. 뭐 샹송 하면 또 떠오르는 곡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조르지 무스타키가 작사 작곡하고 1960년대 말에 발표했던 곡인데요. 이 곡을 오늘은 세월이 많이 흘러서 40년 지나서 2008년에 솔리테르라는 무스타키의 음반에서 듀오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 버전에서는 무스타키가 핑크마티니의 보컬리스트 차이나 포브스와 함께 노래했습니다. My Solitude, 나의 고독이었습니다. 나의 고독과 함께라서 나는 외롭지 않아요 라고 노래한 곡이었고요.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죠. 알레한드로 발디 그가 노래한 파세라 지나갈 거야 라는 곡이었습니다. 5241번 쓰시는 분 문자 주셨네요. 기분 좋은 비가 내리고 있네요. 비에 어울리는 음악 잘 듣고 있습니다. 항상 들으면서도 처음 문자 보냅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제 한번 물꼬를 트셨으니까요. 계속 또 사연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8893번 쓰시는 분도 문자 주셨네요. 울릉고에서 사연을 보냈던 교사입니다. 아, 네. 바로 얼마 전에 기억납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보낸 사연을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제부터 전교생과 전교사가 3년 만에 서울로 수학여행을 와서 지금 고척돔에서 야구 경기를 관람하고 있답니다. 라고 하셨네요. 수학여행 프로그램 중에 야구 경기도 있네요. 우리 이쁜 아이들이 고교 시절 수학여행의 멋진 추억을 서울에서 많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연도 방송되면 하나의 추억이 또 더해지겠죠. 점심시간 학교 풍경도 보내드려요 하시면서 울릉도의 그 학교 풍경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보이는 라디오에 띄워드렸습니다. 아주 파란 바다가 저 앞에 보이고 구름도 참 예쁘고 이런 데서 학교를 다니면 참 공부도 잘 되고 잘 놀고도 쉽고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이런 곳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도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고맙습니다. 최소영 씨께서 정하신 곡 이어드리죠. 밥을 쌀을 씻고 밥물이 끓어오르는 소리를 배경삼아 라디오를 듣다 보면 누군가의 부모로 또 누군가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제 삶이 이 음악들처럼 꽤 근사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가족을 위해 정성껏 밥을 짓듯 제 마음도 정성껏 지어 대접하고 싶은 5월입니다 하시면서 정하신 곡 전해드리죠. 에릭 사티의 짐노페디 1번과 2번 전해드리죠. 베르트랑 샤마이유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에릭 사티의 진노패디 1번과 2번, 베르트랑 샤마이유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그리스의 음악가죠. 야니의 곡인데요. 아다지오 인 C 마이너, 아다지오 C 단조입니다.

벨기에의 초현실주의 화가 르네 마그리트는 1930년에 꿈의 열쇠라는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말과 시계, 하얀 도자기, 여행가방을 그려놓은 작품이죠. 이 작품이 눈에 띄는 건 바로 이 그 네 개의 사물 아래 다른 이름을 붙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말은 문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시계는 바람이라고 이름 지었고 하얀 도자기에는 새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오직 여행가방만 원래대로 여행가방이라고 써놓았죠. 왜 여행가방만 원래의 이름을 그대로 써두었을까요? 기존의 세계를 떠나 고정관념이 통하지 않는 새로운 세계로 떠나보라는 초대장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르네 마그리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물은 이름을 갖고는 있지만 우리가 새로운 이름을 찾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미지나 명칭이 고정된 것일수록 새로운 이름, 새로운 의미를 연결하면 예상하지 못한 효과를 보여준다는 걸 르네 마그리트는 거의 100년 전부터 보여준 셈입니다. 르네 마그리트를 그림 그리는 철학가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 것 같죠.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태어날 때 부여받고 다른 하나는 성인이 될 무렵에 갖게 되는 이름이라고 하죠. 부족을 위해 큰 공을 세웠을 때도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는다고 합니다. 그들이 새로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은 노래이기도 하죠. 넷 킹 콜이 노래한 모나리자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김학석,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목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 명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 명반 매주 수요일 중심 시간대에 집중 감상곡 피아노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프란츠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D장조 도이치번호 850, 발레리 아파나시에프의 피아노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볼프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교향곡 41번 C장조 KL 551 주피터 전악장, 르네 라이보비치가 주연하는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현주 명반 오늘 첫 곡입니다. 요한 니콜라우스 네닝거의 피아노 트리오 작품 번호 4-3 비플랫 장쇼 트리오 1790의 연주입니다.

사랑스러운 작품이죠. 이 악장은 주제와 변주로 되어 있습니다. 두 악장 형태인데요. 요한 니콜라우스 데닝어의 피아노 트리오 작품 번호 4-3 B플랫 장쇼 트리오 1790의 연주, 오늘 명인주 명음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주인공은 르네 라이보비치입니다. 주피터 교향곡 전해드릴 텐데요. 이 라이보비치는 참 독특한 그리고 개성 만점의 연주를 들려줬던 이제 추억의 지휘자가 됐습니다. 1960년을 전후해서 활약을 했던, 단명했던 그런 지휘자인데요. 특색이라고 한다면, 특징이라고 한다면 현대악기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 해석 방식에 있어서는 원전악기 연주를 연상시키는 듯한 군더더기 없고 속도감 넘치는 연주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주피터의 경우 대표적인 예입니다. 볼프함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교향곡 41번 C장조 QL551 주피터 전악장 르네 라이보비치가 주연하는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텍스처가 아주 가뿐하고 경쾌하죠. 듣는 사람 기분을 좋게 만드는 연주를 하는 르네 라이보비치입니다. 볼프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교향곡 41번 C장조 쾌활 551 주피터 전악상 르네 라이보비치가 주의하는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준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감상곡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도이치번호 850 준비했습니다. A장 조 소나타 도이치번호 784로부터 2년이 지난 1825년에 세 곡의 소나타가 작곡이 되죠. C장 조 도이치번호 840, A단조 845 그리고 오늘 감상하실 D장 조가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모두 본격적인 예술가로서 활동을 제시하고 있는 작품으로 흔히들 이야기하는 베토벤적인 동기 조작에서부터 이탈해서 독자적인 전개 기법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슈베르트만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한 거죠. 슈베르트는 4월과 5월에 이어서 두 곡의 소나타를 작곡하고 약 4개월간의 여행을 떠납니다. 8월에 북부 오스트리아의 가스타인에서 작곡한 이 작품은 과거에 잃어버렸던 교향곡 금문된 가스타인으로 불리던 C장조 교향곡의 완성 직후에 작곡한 작품입니다. 수개월 동안 소나타와 교향곡의 대곡을 완성시킨 자신감이 이 곡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넘치는 길로 빠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죠. 제2악장의 전원조 콘모토 중에서 천국의 길이를 볼 수 있다. 거기에는 음악이 비현세적인 높이로 올라가서 사라져버린다. 하지만 3악장에서는 슈베르트는 민속적인 색채가 진한 스케르초 중에서 든든하게 대지 위에 서 있다. 이 음악학자 게오르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주 시간이 40분에 이르는 그런 대곡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명작입니다. 자필악보는 빈의 국립도서관에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좀 독특한 연주인데요. 아파나시에프 기인으로 평가받는 인물이죠. 이 연주에서도 독특한 그런 접근 방식을 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감수성이 높은 그런 연주 들려주고 있습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D장조 도이치 번호 850 발레리 아파나시에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D장조 도지번호 850 발레리 아파나시에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토트운트 페어클레롱 죽음과 변형 작품번호 24 로빈 티키티가 지휘하는 베를린 독일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리하르드 슈트라우스의 죽음과 변형 작품번호 24 로빈 티케아티가 지휘하는 베를린 독일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명의 주명음반 오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FM 방송 클래식 FM입니다. KBS 1FM 방송은 FM 93.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제1FM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혹시 웃음이 나올 상황인데도 지금 웃어도 되나 싶어서 머뭇거릴 때 있으셨나요? 아이들은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고 하는데 어른이 되면 달라지죠. 마음껏 울기엔 눈치가 보이고 활짝 웃기엔 염치가 없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뭐 하나 그냥 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따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은 어쩌면 나만을 생각하던 세상을 지나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어른스러움의 증거일지 모르겠어요. 조금 피곤해도 그만큼 타인의 마음과 상황을 헤아릴 줄 아는 거니까요. 오늘 첫 곡 Softly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연주입니다.

Swiftly, Oriental Express의 연주였습니다.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내 마음을 먼저 바라보는 시간도 필요하겠죠.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여유가 머물길 바라면서 국악의 향기 오늘 문을 열겠습니다.

삭신 쑤시고 아파서 잠 못 이루고 첫 딸기 울 때까지 이불 쓰고 앉아 있자니 마음속에 이런저런 일들이 하도 많아. 이웃집 쇠 달구는 소리마저 듣기 싫어라. 낡은 벽에 희미한 등불은 반쯤 작아지고 빈집에 말없이 앉았으니 승려와 흡사하네. 요즘 병가를 얻어 석 달을 지내고 있는데 언제쯤 아침 조회까지 누가 계서 기다릴 수 있을까?

조선시대 서거정의 시 새벽에 읊다였습니다. 아파서 병가를 얻어 쉬고 있지만 마음은 이런저런 일들로 소란스럽습니다.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당연한 소리까지 듣기 싫을 정도였죠. 그래서 언제쯤 다시 일어나 조정에 나가 일을 할 수 있을까 시름했는데요. 거기에 누각에서 아침 조회 기다리는 일을 말했습니다. 누각은 대루원이란 장소로 나란 일을 보는 관원들이 이른 새벽에 궁궐문이 열릴 때까지 대기하는 곳입니다. 경복궁은 서쪽에 있는 영추문 밖에 대루원이 있었다고 해요. 경풍년 우주두거 김계희의 생황연주입니다.

청풍년 우주 두고 김계희의 생황 연주 감상하셨습니다. 예길 따라 느긋하게 이어들으셨고요. 다음은 김희조가 편곡한 심청가 중에서 범피 중류 대목을 안숙선의 소리와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안숙선의 소리였죠. KBS의 국악관현악단 연주와 함께했고요. 김희조가 편곡한 심청가 중에서 범피 중유 대목 감상하셨습니다. 이어서 유민희가 작곡한 18연 가야금을 위한 짧은 산주 파도, 이슬기의 가야금과 안성일의 장구반주입니다.

우리 민요의 사설 남분가가 있습니다. 익살스러운 노랫말을 촘촘하게 엮어서 부르는 서도민요인데요. 경북 궁타령과 곡조가 비슷하고 사설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임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고 20리 못 가서 물벼락 맞고 30리 못 가서 불안당 만나며 내 생각 난다고 또 돌아오리라. 사랑과 관련된 노랫말로 후렴구에도 내 사랑아란 말이 반복됩니다. 이어지는 사설입니다. 왜 생겼나 요다지 곱게도 왜 생겼나 무쇠 풍구 돌풍구 사람의 간장을 다 녹여낸다. 풍구는 바람을 일으키는 도구죠. 사설 남분가는 긴 남분가, 잦은 남분가에 이어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또 이런 사설이 있습니다. 영감을 다리고 막걸리 장사를 할까? 총각을 다리고 뺑소니를 할까? 영감을 다리고 술 장사를 하자니 밤잠을 못 자서 고생이 되고 총각을 대불고 뺑소니를 하자니 나이 많은 사람이 실 없어지누나. 남분가는 복는 타령 장단이나 자진 몰이 장단처럼 비교적 빠른 장단에 맞춰서 우스운 가사를 노래합니다. 또 개타령과 비슷한 특징이 있어서 20세기 전반엔 개타령을 구조 사설 남분가, 지금의 사설 남분가를 신조 사설 남분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럼 사설 남분가를 전병훈과 곽동현의 소리로 들어보시죠.

전병훈과 곽동현의 소리로 사설 남봉가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원일이 작곡한 곡 해금 합주 어디 많지 왔니 김경은 천지윤의 고음 해금 주보라 성유진의 가야금과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해금합주 어디만 집안니 김경은 천지윤의 고음 해금 주보라 성유진의 가야금과 여러분의 연주였습니다. 수많은 상황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리지만 때로는 눈치 보지 말고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것이 정답일 수 있습니다. 머릿속 100가지보다 가슴속 한 가지에 마음을 기울여봐도 좋겠죠. 오늘 마지막인 김민지의 가야금과 윤송원의 피아노 연주로 별 해는 밤 보내드릴게요.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 아침의 클래식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오늘 아침은 바흐의 음악으로 시작합니다. 마르셀로의 오보 협주곡 디단초를 원곡으로 하는 바흐의 건반 협주곡 디단초, 바흐 작품 번호 974종에서 2악장 아다지오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비킹그룹 올라프손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아르첼로의 오보 협주곡 D단조를 원곡으로 하는 바흐의 건반 협주곡 D단조, 바흐 작품 번호 974 중에서 2악장 아다지오를 비킹으로 올라프손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루이지 보케리니의 첼로 소나타 E플랫 장조, 제라르 번호 10번입니다. 알레그로, 아다지오, 아페토조까지 전악장을 리차드 웨스터의 첼로 연주, 함께하는 제2첼로 연주에는 데이빗 와킨입니다.

로이지 보케르니의 첼로 소나타의 플랫장조 제라드 버노 10 전악장을 첼리스트 리처드 웨스터와 데이비드 와킨이 함께 연주했습니다. 계속해서 비발디 음악 함께 하시죠. 바이올린과 이중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B플랫장조 리용 번호 583번입니다. 1악장 라르고 에스피카토 알레그로 논 몰토 2악장 안단테 3악장 알레그로까지 토마스 체트마이어가 바이올린 독주와 지휘를 맡아서 카메라타 베른과 함께 연주합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바이올린과 이중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B플랫 장조 리용번호 583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토마스 첼트마이어가 바이올린 독주와 지휘를 맡아서 카메라타 베른과 함께 연주했습니다.

소중한 하루의 기분 좋은 시작. KBS 클래식 FM 새 아침의 클래식. 5월 21일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 아침의 클래식 이번엔 헨델의 음악 들으시죠. 존 밀턴의 가면극 코모스에 붙인 부수음악 헨델 작품 번호 44 중에서 에어 아름답게 섞인 사랑스러운 꽃들 합창 행복하고 행복한 평원이요 전해드립니다. 소프라노 클레오 베센트와 엘리노어 데니스 베이스 벤자민 베번이 노래하고요. 브리치 커닝홈이 지휘하는 런던 얼리 오페라가 함께 연주합니다.

핸델이 작곡한 존 밀턴의 가명극 코머스에 붙인 부수음악 핸델 작품 번호 44 중에서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합창 행복하고 행복한 평원이요. 앞서서 에어 아름답게 섞인 사랑스러운 꽃들 띄워드렸습니다. 소프라노 클레어 베센트와 엘리노어 데니스, 베이스 벤저민 베버니 노래했고요. 브리츠 커닝엄이 지휘하는 런던 얼리 오페라가 함께 했습니다. 계속해서 18세기 독일 음악가 요한 프리드리 파슈의 두대 오보와 바순을 위한 소나타의 후장조 전해드립니다. 라르고로 시작해서 알레그로, 라르고, 알레그로, 알레그로까지 브루크하르트 글래츠너와 잉고 고르츠키의 오보 연주, 토마스 라인하르트의 바순 연주입니다.

요한 프리드리 파슈의 두대 오버와 바순을 위한 소나타 F장조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브루카르트 글래스너와 잉고 고르츠키의 오보 연주, 토마스 라인하르트의 바순 연주였습니다. 오늘 새 아침의 클래식 마지막 곡, 라모의 새로운 클라브생 모음곡 A단조 중에서 가보트와 여섯 개의 변주 준비했습니다. 피아니스트 브루스 리오의 연주로 띄워드립니다.

장 필립 라모의 새로운 클라브생 모음곡의 2단조 중에서 가보토와 6개의 변주, 피아니스트 브루스 리우의 연주로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소중하게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쉼 없이 돌아가는 인생에서 시계바늘과 같은 만남을 떠올려 봅니다. 속도는 다르지만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시침과 분침. 하루 대부분 따로 떨어져서 지내지만 그래도 몇 번은 꼭 만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부부 사이도 이런 것 같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둘이 하나가 된다고 해서 5월 21일 목요일 오늘은 부부의 날입니다. 시인 이혜인 수녀는 너와 나는 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길면 나는 짧고 내가 짧으면 나는 길고 사랑으로 못 박히면 돌이킬 수 없네 영혼을 똑딱이는 두 개의 시계바늘.

0: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프랑스 모음곡 2번, 바흐 작품 번호 813번 중에서 알르망드 그랑트 에어 미뉴엣 1, 2였습니다. 머레이 페라이어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의 팬과 함께 아나운서 이재후입니다. 5월 21일 목요일 오늘을 여는 한마디. 네가 길면 나는 짧고 네가 짧으면 나는 길고 사랑으로 못 박히면 돌이킬 수 없네. 영원을 똑딱이는 두 개의 시계바늘. 이혜인 수녀의 시 너와 나는 내 한 구절입니다. 참 좋죠? 생김새도 속도도 다른데 같은 방향으로 돌면서 하루 몇 번은 마주치는 시계바늘을 시인은 너와 나 사이라고 노래합니다. 세상 그 많은 너와 나 중에 오늘은 부부를 위한 날입니다. 사랑으로 못 박힌 돌이킬 수 없는 모든 부부를 응원합니다. 5월 21일 목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의 팬과 함께해선 모차르트 교향곡 40번 푸치니의 라보엠 중에서 그대 찬손 샤를구노 아베마리아 이런 곡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2부에 있는 시간 3분 100과 이번 주 주제 한국 가곡입니다. 오늘은 한국전쟁 이후 가곡의 전성시대에 대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화목한 퀴즈 바로 이어갑니다. 1부에 있는 시간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5월의 주제 이야기가 있는 표제음악입니다. 오늘의 표제음악 기대해 주세요. 1부 맨 끝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2부 순서 한 줄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이름은 출발 FM과 함께입니다. 우리 출발 FM과 함께 앞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분들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의 팬과 함께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한텐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커피와 도넛 세트 교환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 KBS 클래식 FM 계정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K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콩을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있는 날입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최영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날씨 정보입니다. 현재 호우주의보는 강원 산지에만 발효 중입니다. 지금 주로 강원과 충북, 경북, 경기 일부에 비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소강상태인데요. 오늘 오후까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지만 수도권과 강원 내륙은 오늘 오후, 그 밖의 지역은 밤에 비가 대부분 그칠 거란 예보입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는 내일 새벽까지 20에서 최고 80mm 이상의 가장 많은 비가 앞으로 더 내리는 지역이 되겠고요. 경북 동해안과 산지도 내일 새벽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 정도의 비가 내린 뒤 오늘 그치겠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전남 여수 백야 지점이 200mm에 가까운 비가 왔습니다. 195mm를 넘었는데요. 남부지방은 100에서 200mm까지 누적 강수량이 기록된 곳이 있고 중부지방은 서울이 76mm 등 80에서 100mm 안팎의 비가 기록이 된 곳이 있습니다. 현재 바람도 강한데요. 울릉도 독도와 서해 5도에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까지 중부지방과 제주는 순간풍속 시속 55k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표돼 물결도 높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건조함이 해갈된 곳이 많습니다. 미세먼지 농도와 자외선 지수 오존 농도도 오늘까지는 대부분 무난하겠습니다. 더위도 쉬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이 15.2도, 오늘 아침 대부분 14도에서 19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평년 이맘때보다 낮아 서울이 20도까지 오르는 데 그치겠고 강릉이 18도, 세종, 광주 21, 대구, 부산 24도로 대부분 큰 더위가 없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높아지는 곳이 많겠고요. 더워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제주는 내일과 모레 약간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15.2도, 어제와 오늘 서울에는 76.2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출발 FM과 함께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요하네스 브람스 이중협주곡 작품으로 102번 중에서 3악장 비바체 논트로포 포코 메노알레그로 안데스 피무터의 바이올린과 파블로 페란데스 첼로 만프레도 호네기 지휘한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앞서 바흐의 프랑스 모음곡 2번 들려드렸었는데요. 이 곡은 5월 7일에 3768 쓰는 분이 신청하셨던 곡이었습니다. 5월 7일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5월 21일은 우리 부부의 결혼 35주년입니다. 그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과 사랑을 전합니다. 바흐의 프랑스 모음곡 2번 신청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침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의 35년도 두 분이서 손 꼭 붙잡고 같은 보폭으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3768 쓰는 분께 도넛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938 하나 쓰는 분입니다. 부부의 날에 태어나서 진짜 부부가 된 생일까지 같은 부부입니다. 2014년에 만나서 12년째 같은 날 생일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참 운명 같았는데 설렘의 모양은 달라졌지만 함께 살아가는 정은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살짝 축하해주면 기쁘겠다고 938 하나 쓰는 분이 운명이네요. 와, 생일도 같고 부부의 날에 결혼을 하시고 운명입니다. 운명이 별게 있나요? 이런 게 운명이죠. 운명 같은 사랑 938 하나 쓰는 분 그 설렘 변치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3859 쓰는 분입니다. 부부로 46년을 함께 살아온 삶입니다. 사는 동안 여러 힘든 일도 있었지만 함께였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론 음악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으면서 한 곳을 바라보며 살아온 남편에게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렵니다. 3859 쓰는 분이었습니다. 46년 되셨어요? 앞으로의 46년 더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859 쓰는 분, 두 분께서 잘 들어주셔서 저희가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건강하세요. 8694 쓰는 분이 먼 곳에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여기는 미국 마이애미 포트 로더데일 공항입니다. 이제 한국에 돌아가는 비행기 게이트 앞에 있습니다. 40년째 잘 듣고 있어요. 8694 쓰는 분, 우리 KBS 클래식 FM 진짜 애청자시네요. 아유, 마이애미에서 먼 길, 태평양 건너오는 그 길, 말 그대로 편안한 예 그런 태평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심해서 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 멀리에서 사연 보내주신 8694 쓰는 분이었습니다.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 쾌일 번호 550번 중에서 1악장 몰토 알레그로 타르모 팔트코스키가 지휘하는 도이치 카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 쾌일본 550번 중에서 1악장이었습니다. 몰토 알레그로 타르모 펠트코스키가 지휘한 도이치 카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578 하나 쓰는 문입니다. 공주 우성초등학교 5학년, 6학년 11명의 학생들이 오늘 서울에 수학여행 갑니다. 많이 보고 즐기고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비가 지금 오나요? 아까 살짝 흩날렸는데. 아, 우리 우성초등학교 학생들 가는 길엔 비가 좀 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흐린 날도 좋긴 하지만 맑은 날 못지않게 우리 학생들 더 기억이 오래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게, 편안하게,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네요. 공주 우성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생들의 수학여행 소식이었습니다. 877 하나 쓰는 분입니다. 한 손엔 휴대전화, 두 눈도 휴대전화의 고정. 나머지 한 손은 규칙적인 숟가락질, 코로 밥이

안 들어가니 참 신기한 신통방통한 손자입니다. 같이 밥 먹는 할머니는 혼자 밥 먹는 느낌이에요. 약간 서운하시군요. 우리 877 하나 쓰는 분. 지금 듣고 있나요? 우리 손자. 할머니 얼굴도 가끔 한 번씩 세 번에 한 번꼴로는 쳐다보면서 살짝 웃어주기도 하면서 예. 그 비싼 웃음, 비싼 얼굴 할머니한테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877 하나 쓰는 분이었어요. 그러라고 우리 877 하나 쓰는 분께 코코아 교환권 한 장 보내주겠습니다. 우리 손자 파이팅!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시간입니다. 5월엔 이야기가 있는 표제 음악으로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4D 그룹 회의의 그랜드 캐년 모음곡을 준비했습니다. 표제 음악 중에는 작곡가가 여행의 기억을 담은 곡들이 많습니다. 오가는 여정, 여행지의 인상적인 풍경이 음으로 그려진 작품들이죠. 유독 여행을 사랑했던 미국 작곡가 4D 그룹 회는 미시시피강, 나이아가라 폭 허드슨강, 옐로스톤 국립공원 등을 관현악곡으로 그렸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 가장 즐겨 찾던 여행지는 그랜드 캐니언이었습니다. 애리조나주에 위치한 거대한 침식 협곡으로 깊이 1.6km, 폭 16km 협곡이 400km 이상 이어지며 빼어난 경관을 자랑합니다. 또 높은 둔덕과 평원, 사막과 폭 포, 급류가 흐르는 강이 제주도의 2.7배 면적에 펼쳐져서 압도적인 풍광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곳의 기억을 40살을 앞둔 1931년 관현악곡 그랜드 캐년 모음곡으로 만들었습니다. 협곡에 어둠이 걷히고 해가 떠오르는 장면, 붉게 물든 사막, 나귀를 타고 오르던 산길, 해질녘의 아름다운 일몰, 폭풍우가 쏟아지고 천둥이 치는 순간까지 음악이 그린 다섯 개의 풍경화를 악장별로 보여줍니다. 이 곡 4D 그룹 회의 그랜드 캐년 모음곡 중에서 오늘은 일출과 일모를 듣겠습니다. Sunrise, Sunset, 안탈도라티가 지휘하는 디트로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이렇게 해가 졌습니다. 그랜드 캐년에 퍼디 그룹페이의 그랜드 캐년 모음곡 중에서 선라이즈 일출, 선셋 일몰 이렇게 두 악장을 들었습니다. 안달 도라티가 지휘한 디트로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이달의 클래식 5월엔 이야기가 있는 표제 음악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3983 쓰는 분입니다. 오늘 태어나서 두 번째로 클래식 공연에 갑니다. 두 곡을 들을 수 있는데 하나는 좋아하는 곡, 하나는 잘 모르는 곡이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예습을 했습니다. 회식도 빠지고 가는 공연이어서 연주가 좋았으면 기쁘겠습니다. 종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낸다고 3983 쓰는 분. 와, 설레시겠네요. 공부까지 열심히 하셨네요. 한 달 동안. 와, 그 보람이 있는 오늘 음악회이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3983 쓰는 분이었습니다. 이복순 씨입니다. 늘 혼자 생일을 보냈는데 올해는 특별히 저보다 10살 위인 언니와 함께 바다로 여행 갑니다. 기억에 남는 행복한 생일, 행복한 여행이 되기를 바란다고 이복순 씨가, 지금쯤 기차 안에서 듣고 계실 이복순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기차 타고 어디 바다 보러 가세요? 서해, 동해 또는 남해, 그 어디에 있든 10살 위 언니와 함께 오늘 더 특별히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시간입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편, 매주 명곡 한 곡 선정해서 닷새 동안 각기 다른 다섯 명의 연주 비교 감상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의 제시곡은 오펜바흐의 자클린의 눈물입니다. 자클린의 눈물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나에게 최고의 감동을 주었던 그 연주자의 이름 또 단체의 이름을 저희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또 보내고 계시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보내주신 분께 한 분 선정해서 롤케이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편식 또는 편식의 유혹이라고 글머리 달아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오펜바흐의 자클린의 눈물, 오늘의 연주자 소개합니다.

샤코 펜바우의 자클린의 눈물이었습니다. 쉐코칸의 메이슨의 첼로와 미르가 그라지니트 틸라가 지휘한 버밍엄 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오늘 들었습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오늘의 당첨자는 6851 쓰는 분입니다. 6851 쓰는 분이 이런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가구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하루하루가 고된 요즘 유일한 낙은 아이를 가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출근길에 함께해준 출발 FM과 함께입니다. 오늘 제가 추천한 시코칸의 메이슨의 자클린의 눈물이 채택됐습니다. 무언가에 당첨되고 채택된다는 것이 참 신나고 신기한 일입니다. 오늘은 더 일찍 일어나서 본방사수하고 있습니다. 출근길에 듣고 있을 동료와 수유하며 육아휴직 중에 듣고 있을 동료들, 그리고 아침에 큰 힘이 되는 나에게도 큰 힘이 되는 출발의 팬과 함께가 고맙다고, 저희가 더 감사하죠. 그런 분들한테, 들어주시는 분들한테. 6851 쓰는 분이 이렇게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6851 쓰는 분이었습니다. 지금 시각 8시 2분입니다.

시인 이혜인 수녀는 너와 나는 이라는 시에서 노래했습니다. 네가 길면 나는 짧고 네가 짧으면 나는 길고 사랑으로 못 박히면 돌이킬 수 없네. 영원을 똑딱이는 두 개의 시계바늘. 5월 21일 목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의 팬과 함께 저는 이재훈입니다.

자코모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 중에서 로돌프의 아리아, 그대의 찬손, 게젤리다 마니나, 셀라 라스 리스칼라, 내가 따뜻하게 줄게요. 테너 벤자민 베르나임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에마누엘 비오미 지휘한 프라필하모니아 연주였습니다. 4326 쓰는 분입니다. 한 사람은 느리고 한 사람은 빠른, 서로의 속도가 다른 두 사람이 부부가 됐고 꼬물이의 엄마 아빠가 될 예정입니다. 부부의 날을 맞아서 출근길에 잠시 차를 세우고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사랑해요 김세리 씨, 꼬물이 엄마. 4326 쓰는 분이었습니다. 7468 쓰는 분, 결혼한 지 44년 됐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 퇴임하고 지난달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사랑하는 나의 반쪽 영실씨,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살자. 당신 남편 다니엘. 7468 쓰는 분이었습니다. 반쪽이라고 부르세요? 커피 도넛 세트 교환권 우리 7468 쓰는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8709 쓰는 분, 결혼 30주년입니다. 대학생 때 만나서 어느덧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애썼다고 토닥토닥 어깨 두드리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남은 시간도. 8709 쓰는 분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30주년. 앞으로의 30년 더 근사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한마디는 이혜인 수녀, 이혜인 시인의 너와 나는 이라는 문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시계의 시침과 분침, 그 두 개의 시계바늘을 보면서 영혼을 똑딱인다고 시인은 노래했습니다. 멋진 표현이네요. 4326 쓰는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속도가 다른 것은 아무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침과 분침, 못 박혀 있어서 영혼을 똑딱여야 하는, 영혼을 지향하는 그런 사랑의 일 드리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은 내선 순환과 외선 순환이 있습니다. 하나는 왼쪽으로 돌고 하나는 오른쪽으로 돌죠. 이 둘은 영원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는 있죠. 서로 스쳐 지나가니까. 그런데 방향이 달라서 그 안에 탄 사람들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방향만 같다면 미리 가 있는 사람이 기다려도 되고, 방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침과 분침도 방향이 같으니까 그렇게 영원을, 영원한 사랑을 노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5월 21일 5월 가정의 달,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된다는 오늘은 부부의 날입니다. 이번 주에 공연 선물 있습니다. 6월 14일 일요일 저녁 5시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엘렌 베리시에와 다니엘 로자코비치 듀오 리사이틀에 우리 출발 FM과 함께 듣고 계신 청취자 5쌍 10분 초대하겠습니다. 이번 공연에선 프랑크의 바이올린 소나타 A장조, 크라이슬러의 서주 알레그로, 차이콥스키의 녹턴 비롯해서 이사이, 라흐마니노프, 드뷔시 등의 음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공연 직접 가서 보고 싶은 분들은 우리 출발 FM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성함, 휴대전화 번호를 사연 본문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당첨자 이번 주 금요일에 생방송 끝나고 나서 개별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휴, 벌써 내일이네요. 내일 생방송 끝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니엘 로자코비치 바이올린 연주를 좀 미리 들어보겠습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파르티타 2번, 바흐 작품 번호 1004번 중에서 알르망드입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파르티타 2번 바흐 작품으로 1004번 중에서 알랑드 다니엘 로자코비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0480 쓰는 분입니다. 나를 참 나답게 살게 만들어 주신 남편 전주의 박민구 씨 건강하게 지금처럼만 사랑합시다. 고맙고 감사해 여보. 0480 쓰는 분이었습니다. 사랑의 힘이죠. 사랑은 반드시 변화를 동반합니다. 나를 더 나답게, 나를 더 낮게. 0480 쓰는 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원하겠습니다. 서정열 씨. 여보 지선씨, 그동안 나와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워. 이제 더 건강해져서 자기 마음에 쏙 드는 남편이 될게. 앞으로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자. 오늘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 와, 오늘 부부의 날에 또 생일까지 맞으셨네요. 서정열씨 부부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십시오. 여서구씨, 부부의 날이라고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연일 주가 상승으로 사람들의 입꼬리가 올라가는 가운데 주식을 업으로 하는 남편은 갈수록 어깨가 처져가네요. 왜 그럴까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나요? 오늘도 힘겹게 출근길에 나선 남편을 응원한다고 여서구 씨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들 같이 웃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월드컵이 있습니다. 월드컵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8355 쓰는 분. 이번 지구촌의 축제 월드컵 중계하냐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제가 갑자기 왜 이 월드컵 얘기를 꺼냈냐면 월드컵 얘기를 주변에서 하는 분들이 예전 같았으면 이 시기에 많아야 되는데 예전보다는 좀 적은 것 같아서 예. 이게 제 생각에는 주가 상승과도 관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들 주식에 관심을 쏟고 계셔서 월드컵에 대한 관심이 덜해진 게 아닌가. 앞서서 주식을 어부한다는 분이 계셔서 억지로 연결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예, 이번에 중계방송을 하는데요. 출발 FM과 함께 비 오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잘못했죠. 중계권 협상이 있을 줄 모르고, 네. 여기서 또 비 온다고 하면 진짜 혼날 것 같아서 방송에 차질 없이 같이 병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8355 쓰는 분 궁금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제가는 아니고 저희가 도넛과 커피 교환 도넛과 커피 세트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 FM과 함께 예, 단문 50번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메시지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한테는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커피 도넛 세트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3분 백과 시간입니다. 한국 애창가곡의 전성시대.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겪은 1950년대와 1960년대 어려운 시절임에도 한국 가곡에 대한 국민의 사랑은 더 커졌습니다. 특히 6.25 전쟁 당시 전국의 예술가들이 모여든 피난지에선 음악가들이 시인, 소설가 등 문인들과 교류하며 한국 가곡의 문학적, 음악적 지평을 넓혔습니다. 윤용하의 보리밭, 김순애의 내 입 클로버 같은 노래가 전쟁의 아픔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했습니다. 더불어 이전에 만들어진 노래가 비로소 널리 불리기 시작했는데 현재명의 희망의 나라로 이흥열의 어머니 마음 조두남의 뱃노래 같은 노래가 애창됐습니다. 또 인기 가곡 악보집이 잇따라 출판됐고 피아노 반주를 넘어 웅장한 오케스트라 반주 가곡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외국에서 공부한 음악가들이 대거 귀국해 활동을 시작한 것도 바로 이 무렵입니다. 특히 방송 매체의 역할이 대단했는데 KBS 위촉으로 작곡된 그리운 금강산 같은 명곡들이 라디오와 TV를 통해 자주 연주되며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가곡의 정서와 분위기도 더 깊어지고 더 다양해졌습니다. 전쟁과 휴전, 분단의 비극을 겪으면서 만들어진 비목 같은 노래들은 민족의 애수를 절절히 그려내고 상처입은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동시에 한국인 특유의 해악과 재치가 담긴 가곡도 등장했습니다. 1952년 가을 피난지였던 부산 시민극장에서 가곡 발표회가 열렸는데 당시 해군 정운음악대 대원이던 성악가 오현명은 변운의 가곡 명태를 처음 선보였습니다. 이 곡은 육군 종군 작가였던 시인 양명문의 가사에 미군 연락장교였던 변훈이 곡을 붙인 노래였습니다. 연극적인 가사와 말하듯 읊조리는 독특한 창법 그리고 마지막에 허탈한 듯 허허허 웃음소리에 청중은 당황했고 이것도 노래냐며 혹독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0여 년 뒤 오현명은 이 곡을 다시 불러 큰 사랑을 받습니다. 혹평의 낙담에서 외교관의 길을 걷던 변우는 1970년대 말에 귀국해서 신작을 발표하며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출발 FM과 함께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함께하는 화목한 퀴즈. 오늘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 가운데 10분 추첨해서 커피 도넛 세트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오늘 3분 백과에선 한국전쟁 이후 전성기를 누린 한국 가곡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전쟁과 분단의 상처를 보듬는 애절한 가곡은 물론이고 재치와 해악을 담은 가곡도 등장해 사랑받았습니다. 그 중엔 시인 양명문의 가사에 변운이 곡을 붙인 이 가곡도 있었습니다. 피난지였던 부산에서 초연될 당시 낯선 창법과 새로운 표현으로 비난받았지만 뒤늦게 애창가곡으로 사랑받게 됐죠. 화목한 퀴즈 오늘의 문제. 국민생선 이것. 이 가곡의 제목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보기 있습니다. 1번 멸치, 2번 꽁치, 3번 고등어, 4번 명태. 멸치, 꽁치, 고등어, 명태. 잠시 후에 들려드릴 음악 끝날 때까지 정답 받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9310, 우물정 9310의 문자 메시지로만 정답 받습니다. 콩으로는 정답 받지 않으니까 꼭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10분 추첨해서 커피, 도넛 세트 교환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같은데 다른 이름으로 많이 불리죠. 북어, 황태, 먹태, 생태, 동태. 코다리도 있네요. 1번 멸치, 2번 꽁치, 3번 고등어, 4번 명태. 노래를 듣겠습니다. 이 노래 먼저 들을게요. 변운곡 양명문 작사 이것. 바리톤 오현명의 음성, 이어서 조두남 곡 석호 작곡, 밴노래 소프라노 이규도, 최영섭 곡 한상억 작사, 그리운 금강산 소프라노 홍혜경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우리 가곡 세 곡 이어들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 최영섭 곡 한상혁 작사 그리운 금강산 소프라노 홍혜경 맨 앞서서는 변운곡 양명문 작사 명태 바리톤 오현명의 음성 가운데 들으셨던 곡은 조두남 곡 석호 작사 뱃노래 소프라노 이규도 음성이었습니다. 오늘 출발 퀴즈 정답은 4번 명태였습니다. 정답 맞힌 분들 중에서 커피 교환권 선물로 받을 10분의 당첨자 우리 출발 FM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개시판 오늘자 선곡표에도 올려놓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한 줄 신청곡 시간입니다. 사연과 음악 소개된 분께는 커피와 도넛 세트 교환권 두 장 보내드리는 한 줄 신청곡. 오늘의 당첨자 0353 쓰는 분입니다. 매일 왕복 2시간 거리를 출근하는 46살 직장인이면서 엄마입니다. 출근길에 출발 FM과 함께

길을 들으면서 출근 준비를 하는 게 일상의 소소한 기쁨입니다. 오늘은 차가 엄청 막혀서 지각 확정이네요. 아유, 서둘러 가셔야 되겠습니다. 대신 안전하게 도착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청하신 곡은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으로 35번이었습니다. 오늘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모데라토 아사이 들려드립니다. 브라질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기두 산타나의 연주, 티에리 피셔가 지휘하는 상파울루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0: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모데라토 아사이 들었습니다. 기도 산타나의 바이올린과 티에리 피셔가 지휘한 상파울루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이 기도 산타나 이 연주자의 이름은 좀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2005년생인데요. 브라질 출신입니다. 2022년에 이 프리츠 크라이슬러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남미 출신 최초로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젊은 연주자 기두 산타나의 바이올린 연주로 들었습니다. 5월 21일 목요일 아침 출발 FM과 함께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기술 김학석, 이재영, 작가 김지연, 이가연, 연출 현인철, 저는 아나운서 이재후였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당신을.
1: Chef Edward Day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신윤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흔한 맛 표현 중에는 종종 모순되는 것들이 있죠. 분명히 뜨끈한 국물인데 먹고 나서 시원하다. 씁쓸한 나물인데 먹고 나서 달큰해. 애들은 정말 도통 이해할 수 없다 그래요. 그건 말이야 세월의 맛을 좀 봐야 그제야 공감할 수 있는 깊고 그윽한 맛이란다.